지선의 생명 얻는 회계로 오늘 사랑했더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라는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회계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면서도 동시에 평생의 여정이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입니다. 종종 더 늦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곤 하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경고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더라고요. 사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고 양심의 소리가 있고 눈물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동차도 방향을 잘못 들었을 때 초반에 유턴하면 몇 분이 되지만 한참을 더 달린 뒤에 돌아서려면 많은 시간 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비결 역시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보혈 찬송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이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경은 단순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정도가 아니라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오래 살게 주겠다는 뭐 건강 비결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을 향한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과 은혜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섬김도 잘할 수 있겠죠.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의 한 말씀 받아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 카드 받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출석 체크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7220님 반갑습니다. 5503님 오셨고 1806님 7978님 또 1302님 한 주가 시작됐어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0115님 한 말씀 1302님 또 2061님 여수는 비가 오네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광주도 잔뜩 흐려있는데 지금 스튜디오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1806님 또 5950님 5216님 9140님 6065님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예 어제 기쁨의 주일 보내셨다고요. 일주일 내 아팠는데 어제 힘주셔서 예배할 수 있었다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8968님 또 가랑비 잔잔히 내리는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968님 오셨고 9992님 또 1667님 2042님 4593님 6481님 8918님 7926님 1009님 또 4295님 오셨고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합니다 라고 5941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네. 7356님, 0292님, 7504님, 5073님 반갑습니다. 8765님도요. 회개의 뜻을 다시 돌아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서인지 네 자꾸 그래요. 네. 사랑했더랑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자, 마음

을 차분히 하고 제가 선물 소개할게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풀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 저는 김한규 목사입니다. 다니엘기도의 전남지역 성기미로 있습니다. 여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0: 네, 여수 함께하는 교회. 네.
1: 함께하는 은연교회입니다.
0: 예, 함께하는 은연교회 여수에서 오셨어요?
1: 예.
0: 새벽에 일찍 출발하셨겠네요.
1: 그렇죠. 2시간 운전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자, 그리고
2: 예, 저는 하순 남북교회를 섬기는 함형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인자함이 음성의 모습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 예, 저는 순복음 영광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성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4: 영광 지역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아프리카까지 품은 기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 홍롱제일교회 손찬양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손찬양 목사.

0: 목사님 오셨어요. 중보기도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극동방송에 그리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맨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영광 군사제일교회를 섬기는 신민선 목사입니다. 전남 지역 협력교회 총무로 발발이처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0: 인정. 오늘은요 단일기도회 전남 지역 협력교회 연합회가 떴습니다. 이 귀한 분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일기도회 전남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소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원규 목사님께서 전남지역 섬김이이신데요.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협력교회는 단일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해서 각 지역의 단일 기도회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진정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는 교회들입니다. 협력교회는 단일 기도회 가치인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역 전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남 지역 협력교회는 각 지역 섬김이는 저를 비롯해서 총무, 서기, 회계 그리고 전남 지역 5개 지구로 나누어서 책임자인 지구장님들이 임원으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전남 지역 협력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럼 오늘 오신 분들은 임원진들이신 거죠?
2: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전국의 단일 기도회 협력교회가 많을 텐데 전남 지역 협력교회에 대한 자랑이 궁금합니다. 아, 전남 지구장이시라고요. 함형규 목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니엘 기도의 전남 지역 협력교회는 크게 세 가지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10분의 10분의 임원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주 모이고 또 협력교회도 정기 모임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재난이나 목회자님들의 갑작스러운 아픔에 협력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 어려운 교회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목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년 올해 1월 갑작스런 화재로 사택이 전소된 교회를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원하여 주었으며 전남지역협력교회도 별도의 헌금을 모금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지역교회들이 기도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초석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전국에 많은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중 전남 지역이 이렇답니다. 사랑이 가득한 오늘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연합회에 전남 지역 협력교회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6994님이 사랑했더란 애청자인데요. 너무 반가운 우리 담임 목사님 함형규 목사님 나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3: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팬이 벌써 이렇게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선천장 목사님 월요일 시작을 멋진 목소리로 시작해서 기쁜데요 라고 2374님께서 응원해 오셨고요. 또 5276님 영광의 홍동제일교회 우리 손찬양 목사님 드디어 나오셨군요. 멋진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응원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우물

0: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아, 전남 지역 협력교회들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지 신민선 목사님께서 안내 좀 해주시죠.
1: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의 16개 광역지역으로 협력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다니엘 기도 전체 참여교회가 16,380교회입니다. 그중에서 전남 지역도 우리 협력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전남 지역의 전체 3,800여 교회 중에서 네. 참여하는 교회가 작년 연말 1,393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1,393교회 중에 40교회를 단일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협력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40개의 협력교회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쉬지 아니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매월 5월 중에는 워크샵 및 기도회로 함께 기도회를 갖고요. 6월달에는 매년 6월에 전남지역 원데이 단일 기도회로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12월에는 11월 달 다니엘 기도 1일부터 2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12월 달에 송년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때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웃교회를 살피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매년 11월이면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큰 역사가 일어나죠. 한국교회 안에.
1: 그렇죠.
0: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텐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내 교회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경험한 은혜들도 많으실 겁니다. 손찬양 목사님 궁금한데요.
2: 네네. 저희 교회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작지만 강한 교회,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10년 동안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고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열방으로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넓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조미성 권사님은 다니엘 기도회 기간마다 딸 최연아 집사님의 임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0: 아멘.
2: 온 교회가 함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네. 선교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루 한 잔 3,000엔의 커피를 아껴서 선교하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약 20가정이 1년 동안 헌신하여 모은 사랑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사랑의 집방소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크기를 뛰어넘는다.
0: 아멘.
2: 전남 영광의 작은 농촌교회가 아프리카 땅에 빵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0: 아멘.
2: 저는 확신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아멘.
2: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와, 네.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냥 이것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정말 많은 응답이 우리 출연하신 목사님들 그렇죠. 교회에도 다 있죠?
3: 네. 네. 네. 네.
0: 그래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11월에 있기 전에 항상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하명규 목사님
4: 예.
0: 말씀 좀 해주세요.
4: 제가 담당하는 우리 센터 중지구에서 전남 지역 2026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이달 이번 주 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사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님을 모시고 그렇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센스가 네. 네. 언제라고요?
4: 이달 이번 주 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0: 9시까지 영광읍에 소재한 전남 영광읍에 소재한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만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이번 강사를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성행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전남 지역

0: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또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주가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동토의 땅에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 체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1: 네. 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온다 하시니 저희 마음이 더 반갑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고
2: 아, 네.
1: 정윤아 자매님과 저희 극동방송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원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3: 예,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까 우리는 각각 자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입니다. 11월에 끝나서 다시 11월 기다리는 너무 길잖아요.
1: 네.
3: 중간에 이렇게 언데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모든 순서와 모든 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목놓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 여겨집니다. 또한 전남 지역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은 강진에서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급성 신장염으로
1: 네.
3: 수석의 단계를 지나 오직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 목사님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아지는 사랑의 헌금으로 도와드리실 것입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1: 다니엘 기도회는 그렇게 늘 소외되어지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으시더라고요.
3: 그렇죠.
1: 그리고
3: 네.
1: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예,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 지금 응원의 마음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다음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2886님이 이동 중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함형규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목사님을 응원해 오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5276님이 모든 목사님들 너무 멋지시고 은혜로우세요. 강력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또 감사합니다. 9663님께서 전남 다니엘 기도회 화이팅. 신민선 목사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 네. 예, 5276님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들 감동의 감동 역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예, 멋진 송찬양 목사님 1804님께서 이렇게 주셨고 아, 우리 선찬양 목사님 너무 멋지다라고 그리고 7504님이 항상 부지런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민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와 신민선 목사님 나오셨네요. 뭐 이렇게 6065님 또 0614님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신민선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또 6751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와 참 평안을 얻습니다. 예, 우리 신민선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0968님이 요한이 씨 전남 지역의 뜨거운 기도 성령의 열기가 다니엘 연합기도회 목사님들의 한마음 덕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한 명 한 명 구원을 위해 매일 애쓰시는 영광 군서제일교회 신민선 목사님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3: 아멘.
4: 이렇게 감사합니다.
1: 응원의 마음들 주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자, 2026년 11월에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네, 신민선 목사님께서 약간 스포를 해주신다면 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5: 네, 해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알기로는요 11월 1일부터 21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11월 1일부터 21일 기도회를 위하여 그 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체 기도회를 갔습니다.
1: 먼저
5: 예, 예.
1: 기도회를 하고
5: 한 달 21일간 그대로 갔습니다.
1: 오.
5: 그리고 또 끝난 후에
1: 네.
5: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기도회로 11월 1일부터 21일간 했던 그 내용을 일본어 또는 중국어 또 말레이시아 이 애국의 언어로 다시 통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대로 20

0: 21일간 또 각 나라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2026년 11월 역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준비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한 교회라도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함께 한 마음 돼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교회 또 목사님, 성도님들 아직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지 않으시면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이것이 불쏘세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네. 다니엘 기도회가 사실 지금은 큰 화제이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죠.
2: 네.
1: 예, 그런 상황인 듯해요. 그만큼의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요. 우리 목사님들의 육행시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화순에서 멀리멀리에서 오셨어요. 영광에서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육행시 어떤 분이 가장 잘 하실 것인지 문자메시지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오늘 장원이시고요.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섬김이이세요. 김왕규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3: 저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1: 네. 섬김이라서.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같이 운을. 예.
3: 중간에 막히더라도.
1: 네. 막히더라도.
3: 도와주세요.
1: 네. 좋아요. 예. 운 띄워주세요. 같이. 예. 준비 시작.
4: 다.
3: 다니엘 기도회는
4: 니.
3: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는
4: 엘.
3: 하늘로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4: 기.
3: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4: 도.
3: 날마다 그 기적이 도도하게 흐르는
4: 회.
3: 그런 회 모임입니다.
4: 아멘.
3: 감사합니다.
1: 좀 느낌을 좀 살려서 했어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달라 한 말씀 하시죠.
3: 아, 저도 힘들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1: 기호 2번으로 가볼게요. 함영규 목사님, 예, 준비되셨죠?
5: 예.
1: 목사님 보통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운 띄워주시고 준비 시작.
5: 다 함께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결정한 것 같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4: 아멘.
1: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함형규 목사님이셨습니다. 기호 3번으로 갑니다. 이성행 목사님.
6: 네.
1: 네, 앞서 두 분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6: 너무 잘하시고요.
1: 예.
6: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1: 예.
6: 어제 저녁까지도 떠오르질 않아서 고민하다가 밤잠 못 자고 잠깐 정리해 왔습니다.
1: 좋아요. 밤잠 못 이루게 한 육행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시작.
6: 다니엘 기도회는
4: 니
6: 교회 내 교회 구분 없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엘세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4: 기
6: 기도하고
4: 도
6: 도전하면
4: 회
6: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 와.
1: 네. 오. 순복음 영광교회 이성행 목사님이셨어요. 기호 4번으로 갑니다. 신민선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7: 네.
1: 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0: 다니엘 기도회는 함께 모여서 니들이 알아? 엘리야의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도움과 사랑으로 회개와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함께 아멘. 참여해 주세요.
4: 아멘.
1: 아, 김왕규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민선 목사님의 육행시.
3: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1: 너무 잘해서?
3: 예.
1: 아.
8: 우리 회장님이 대단하십니다.
1: 아. 네. 칭찬해 주셨어요. 신민성 목사님을 겸손하게 김한규 목사님께서는 나눠주셨고요. 자, 기호 5번으로 갑니다. 손찬양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9: 네.
1: 예. 뭐 손찬양 목사님 찬양 듣고 싶다고 뭐 신청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떴답니다. 같이 운 띄워주세요. 시작.
4: 다시 한번

0: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1: 네.
0: 니은 자처럼 낮아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1: 엘.
0: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남의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1: 기.
0: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시대에 다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1: 보.
0: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마음으로 모입시다.
1: 헤헤.
0: 회복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6월 26일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됩시다.
2: 아 그래요. 지금 문자메시지들 들어옵니다. 6994님 목사님들 모두 육행시 센스가 넘칩니다. 그래도 우리 함영규 목사님 육행시가 조금 더 멋져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 6574님 4번 목사님 저는 한 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5276님이 기호 5번 우리 손찬양 목사님 멋진 육행시 늘 유머와 시를 겸비한 우리 목사님 두근두근두근 아, 들어보지 않아도 신민선 목사님이 1등이죠. 목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0164님 보내주셨고요. 네, 4232님께서도 우리 손 목사님 늘 좋은 말씀으로 하루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네, 그리고 1219님 다니엘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계신 손찬양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응원의 마음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역시 기도의 무릎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지금 손찬장 목사님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또 6065님이 와 니들이 알아? 센스 만점 기호 4번께 한 표 단일 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응원의 마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네,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 일체 한민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면서 우리 민족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 모든 자원은 다 당신이 쓰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네,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와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성행 목사님,
1: 네.
0: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하게 되셨고 목회 사역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1: 예, 저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0: 예.
1: 오륜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소개를 받고 이렇게 좋은 그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동

0: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참을 하면서 그 뜨거운 찬양 감동이 넘치고 또 무엇보다도 다양한 그런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게 되고 사실 우리 영광 지역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이나 메시지를 듣기가 힘든데 아주 다양한 뭐 선교사님이나 또 평신도나 또 목사님이나 또 뭐 연예인 이런 다양한 그런 강사님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매일 저녁 그렇게 21일 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힘든 표시를 한 번도 안 내고 즐겁게 다 동참을 하면서 또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해오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런 예를 하나 드리게 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가
1: 네.
0: 그 유방암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권사님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고 새벽마다도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시길래 나중에 살짝 물어봤더니만 다른 사람한테 좀 소문내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님이 그렇게 유방암으로 이게 또 너무나 진행이 많이 돼서
1: 예.
0: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1월 달에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저도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막상 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검사할 때는 분명히 다 악성이었고 유방암이 너무 진행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악성이 아닌 거예요.
1: 오,
2: 할렐루야.
0: 이것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1: 네.
0: 이런 역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깨끗이 그런 종양을 다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1: 할렐루야. 와.
0: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1: 예후가 정말 좋네요.
0: 네, 예. 그래서
1: 예.
0: 그 얼마 후에는 또 온 가족이 함께 또 호주도 여행도 갔다 왔다
1: 예.
0: 그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간증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고
1: 예.
0: 대표적인 것만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너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도 앞에서는.
2: 아멘.
1: 그러다 보니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손창장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많으시죠. 일부 시간에 잠깐 나눠주셨는데 예.
3: 네네. 저는 우리 이성행 목사님보다 1년 전에 2016년 영광 1호입니다. 그래서 초청하기 어려우신 귀한 강사님들 20분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주옥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보존받게 된 이 점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 같고요. 돌아보면 이 단일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 은혜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엇보다 저는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하셨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참여하는 게 무슨 은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기도의 문화가 세워졌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응답의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기도회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일 기도회는 참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여하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참여하는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2026년 전남 지역 이번 주 금요일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있는데요. 원데이 단일 기도

0: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1: 아멘. 손찬양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단일 기도회가 출연을 했습니다. 협력교회들이 지역마다 있는데 오늘은 전남 지역 목사님들께서 출연하셨어요. 광주 지역 목사님들께서도 오 전남이 나왔구나 하실 것 같아요. 광주는 원데이를 언제 하시나요? 네.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성혜 목사님 다시 한번 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초청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2: 사랑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드려야 할 때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거리가 멀어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다니엘 기도의 유튜브를 통하여 생방송 중계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 또 서울에서 와서 도와주시나요? 어떤가요?
3: 네, 서울에서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오셔서 모든 유튜브 다
1: 생중계도 해주시고
3: 바로 모든 또 도움을 지난 10일 전에 또 전 전남 지역의 참여교회에 문자를 다 보내주셨고요. 예. 당일날 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전남 지역의 1,400여 교회에 문자를 또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1: 네.
3: 그리고 포스터라든가 플라카드 도안도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1: 네.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3: 네, 예. 너무나도 감사하죠.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전남 지역 협력교회 연합회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다음은요. 이렇게 다른 지역이 참 많은데 전남 지역 협력교회 모임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대표 성기민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죠? 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신민선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전해주세요. 네.
3: 다니엘 기도회 전남 지역 대표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김한규 목사님 사랑합니다.
4: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3: 늘 사랑으로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성기미 김한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미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4: 주여.
3: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 걸음 통해서 힘이 되고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미소 가득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넉넉한 미소로 임원들 또는 협력계 목사님들께 다가와 주셔서 뵐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물심양면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적 협력계로 섬긴다는 것, 또 지역 섬김으로 섬긴다는 것, 사실 명예 자리도 어디 내놓을 뭐 이력 명함도 아무 뭐 세상적으로 말해서 정치적으로나 도움될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질 내고 시간 내고 그러면서 섬겨주시는 그 자리,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전남 지역이 온전히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내 시간 내서 섬겨야 하는 자리요. 또한 어려운 교회나 협력계의 임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진심으로 멋진 모습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남 지역에 참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또 열악한 교회가 많다 보니까 또 재난도 많았고.

0: 거예요. 불난 교회도 교회가 불이 나기도 하고 사택이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목사님들 병 안으로 신음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또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함께 있어주신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내일을 현재의 협력교회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협력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무로 섬기면서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아, 좋지요. 한번 해봅시다. 늘 그렇게. 그 마음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더 일하게끔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에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본받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전남지역 협력교회 지역 섬김의 김한기 목사님, 목사님의 아름다운 섬김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전남지역 협력교회는 더욱 활기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섬김과 사랑이 가깝게 이번 전남지역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협력교회의 행복과 기쁨이요 전남지역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기도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전남지역 협력교회 지역성김이 김한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2시간 운전해서 세상에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실만 하죠 목사님?
2: 그렇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1: 네, 이제 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눠주세요. 전남 지역에 우리 교회들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자고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먼저 고맙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협력 교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장소 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제 중심적인 지역이 화순인데 화순에 자주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 40개 협력 교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임원 목사님들 거리마다 안고 와서 제가 볼 때도 신기해요. 각자 교회들이 바쁠 텐데 그 하순 그 산골짜기까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권력이나 물질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힘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3: 아멘.
2: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 아멘.
2: 다행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굳게 하고 넓게 하고 크게 한 것이 우리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 때문에 분열된 마음 때문에 교회도 세상도 지금 어지러운 겁니다. 처음에 다니엘 기도회를 대했을 때 인터넷 저는 2013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그 디지털 미디어 청화가 이제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많잖아요. 나쁜 것들 뭐 그런데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중계해서 온 세상이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저 사실은 이제 저도 미디어를 전공했거든요.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참석할 때 313교회인가 참석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교회 애쳤는데 3000교회가 되고
1: 와.
2: 그래서 3000교회만 할 거야 김은호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어느 강사님이 와가지고 만교회를 선포하니까 또 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3: 그래서
2: 앞으로 또 2만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전남 지역이 1,400개의 교회가 참여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저한테는 매우 가분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 또 총무님께서 정말 잘 협력해 주셔서 우리 이제 우리 총무님 우리 별명을 붙였습니다.
1: 뭐라

0: 말고요.
1: 총통으로.
0: 아. 신민선 목사님.
1: 신민선 목사님. 예. 예, 정년이 없고 연한이 없는 예. 영원한 총무 회장도 대표 지역 성김이보다도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계속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처음 듣는 예. 이야기입니다.
0: 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요. 함형교 목사님.
3: 예.
0: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셨어요?
3: 물론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겠지만 세상에서 많이 방황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막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해서 순종했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단 세력들에게 휘둘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 초교파적인 다니엘 기도회지만 그 개인의 삶과 교회가 또 받아야 될 일들을 한 달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다 띄워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저는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먼저 봅니다. 개인 교회에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뭐고 개인이 또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그런데 참 좀 신비한 것이 다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큰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특별히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이런 방송 또 선교도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 저는 만족하고 올해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남 지역에서 원데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직접 오실 분들은 영광군 영광읍에 소재한 순복음 영광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다니엘 기도에 그 치시면 유튜브에서 치시면 아마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방송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4: 예.
0: 또 하나님의 행복했습니다. 위로를 느끼셨습니까?
4: 네.
0: 예,
4: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 시간 구호 외치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니엘 기도의 전남 지역 협력교회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5: 전남 지역을 하나님의 품으로 전남 지역을 살리는 다니엘 기도회 모이자, 기도하자, 하나 되자, 전남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6월 26일 전국 영광교회로

저하고 목사님들은 사진 촬영하실래요? 여기서 각자 사진 촬영하셔도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9시 20, 10시 25분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밖에

네, 어게인 1973 부흥이여 다시 오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방송 사고 났다면서요. 목사님들께 몇 가지 고지를 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나갔다고 문자 메시지로 제보해 주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랑의 띠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나가 그친 그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4: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3: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4: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3: 선포된 말씀은
4: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 말씀이
4: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3: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그친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의 시간을 보내죠?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 걸어서도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40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이에요. 결코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신기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이슬이 내리죠. 그런데 그 이슬이 거치면 그 자리에 성경에 보니까 서리처럼 희고 둥근 것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날 먹을 거리가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캠핑을 하면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야가 또 뭔가를 심는다고 내어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침상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양식으로 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말씀하시고요. 정말 그 말씀처럼 이튿날 아침부터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견디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만나를 먹고 지냈던 광야의 40년을 아주 담담한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으니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막 밖을 나왔어요. 자, 서리가 거치면 이제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신 그 만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만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직접 차려주시던 밥상이 끊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운한 일일 수 있죠. 나름대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을 슬픈 그런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왜 이렇게 밥줄이 끊겼다,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나는 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자, 일단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렇죠? 불로소득을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의 끝판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복권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복이 당첨되었다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만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만나였습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죠. 그들의 목적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에 그들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나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날그날 에너지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굶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싸주신 도시락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요, 둘로 갈라져요.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뉠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광야길에서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덕분에 또다시 힘을 내서 그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만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에너지로 약속의 땅을 그래도 걸어가는 거.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만나라고 하는 도시락에 그냥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주신다면 광야라도 괜찮은데? 뭐 먹고 살만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의 그 만나에 만족해서 광야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 광야에 안주하려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광야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라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분명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멈춰서게 한다면 그때부터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살래? 이 정도 신앙에서 만족할래? 라고 그 광야의 길에서 멈춰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나가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제 먹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소산물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요, 손만 벌리면 얻을 수 있었던 게 만나예요. 그러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내 손을 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나에는 땀이 없어요.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소산물은 내 땀이 있어요. 만나의 시간 단위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치만 먹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소산물은 어때요? 내가 오늘 심었다고 내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산물의 시간 단위는 계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서른 살 다 된 아들이 여전히 밥을 부모가 떠먹여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서른 살 다 된 이 아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약속의 땅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쟁기를 놓아주셨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와 같이 이 복된 땅을, 약속의 땅을 함께 경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땅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 신앙의 땅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공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나와 함께 경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믿음의 반응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경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인생의 땅을 귀경해 나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만 바라보고 있다? 만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는 뭐 환상 같은 것들도 보게 하시고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때 주셨던 그 만나는 지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의 땅이 혹시 번지수가 틀린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물음을 저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빵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거저 주심과 같은 말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한 것은 애굽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하루 종일 벽돌 가마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워할 노예들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책임지지 않아도 됐던 삶의 자리. 그게 이유입니다. 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때가 되면 알아서 먹을 것 주고. 뭔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삶의 자리. 노예의 삶은 고달펐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됐던 그 노예의 마음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달라고 떼쓰는 마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노예의 마음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만나가 있는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친 그 밭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를 뿌린 땅, 여러분의 땀이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치열한 그 관계 속에 땀이 떨어진 어떤 그 일항에 여러분이 땀과 눈물로 드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약속의 땅에선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떨어질 만나라고 하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 중에 실은 그들의 발 밑에는 이미 미리 익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의 기적에서 땅 속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기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기적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서서히 자라나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기적은 끝났다라고 슬퍼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만나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다면 받아먹던 교회에서 이제는 거두는 교회로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첨단 중간로 106번 길 65-14 5층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설립이에요. 설립은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만나가 있는 자리에서 땀이 있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 설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왜 시키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죠. 그러니 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나가 그친 그날 아침 비어있는 땅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겠죠. 아, 오늘 우리 굶게 됐구나.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만나가 그친 그날은 굶주림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뭐예요? 추수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맺을게요. 만나는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느 날 그들이 굶주려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을 비처럼 쏟아내려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정말 그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거치고 희고 둥근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만드는 대로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뭐지? 예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를 먹고 산 거예요. 정체도 모르는 것을 받아든 손. 그것이 바로 광야의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초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신앙 때는요, 뭔지도 모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려진 손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설립교회가 됐고 여러분의 신앙의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러한 신앙이라면 이제는 적어도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것인지는 아는 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올 때 어떤 분들은 만나를 기대하고 오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밑에 약속의 땅을 깔아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땀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손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결국 추수의 계절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은 고달픕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수확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얻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경작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는 주셨는데 왜 지금은 주시지 않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내가 성장해야 될 때이구나.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내 소산물을 먹어야 될 때이구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아멘. 성경을 구약시대부터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더니만,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고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필요할 땐 하나님 찾고, 내 삶이 만족스러울 때면 내가 다 이룬 것 마냥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상태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고난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고난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인생의 물도 강도 그리고 불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사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초롬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며 또 오늘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웅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또 희망찬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 복된 한 주 월요일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오.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육만 위에 살지 않고 예배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영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시고 새움을 얻게 하심도, 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셔서 활기차게 월요일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소망의 기도를 통해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기도하오니 또한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진동케 하시고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역사가 따르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며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 저희 아들 7월에 보는 전기 공사 기사 실기 시험 합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정 어머니 인대 파손 및 골절이 치유되어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가 다가오는 9월에 회사에서 승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가정과 또 본인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0: 먼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이 7월에 보는 정기공사 실기시험에 우리 주님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친정어머니 인대파손 골절이 치유되어 하나님 자유롭게 거동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노년에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정이 9월에 회사 승진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사 승진 시험도 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정, 늘 기도로 승리하는 수렘 여인과 같이 귀한 여종처럼 승리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고2 아들과 중3 딸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중요한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남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경영하신 것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사랑과 다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걸어가신 주님,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천하를 얻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알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가 가장 중요함을 천국이 가장 중요함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도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정이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경영하여 주셨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오니 여종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여종의 아버지나 학원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기를 원하여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기술만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심께 도와주시고
1: 아멘.
0: 복음도 심께 도와주시고
1: 아멘.
0: 생명도 줄 수 있는
1: 아멘.
0: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무나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을 그가 만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여종으로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건도 허락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307번님. 제 여동생이 뇌로 암이 전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10회 받았습니다.

0: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길 원하며 후유증도 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동생분 정말 이 힘든 시간 방사선 치료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이겨내고 계신데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꼭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동생이 10번에 걸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뇌로 암이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은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사오니, 인간은 고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을 더던져 주셔서 치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정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여건, 좋은 의사, 좋은 환경, 좋은 의술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웅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 카카오톡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003번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동생 소희 공무원 시험 올백 맞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백 너무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런 기도 제목 기다리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0: 아멘.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682번님. 저희 신랑이 이번 주 목요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 저와 함께 서울에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통과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4682번님 중요한 시험 앞두고 많이 긴장하시고 기대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음에 예비하신 곳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중요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번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승리한 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만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두 부부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4629번님. 저희 큰아들이 코로나 이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빨리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큰 아드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아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나가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었고 많이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렇게 큰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아들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심적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찾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려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빨리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참여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4540번님, 7월 초에 영화부 성경학교가 있어요. 주말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화부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고1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봐요. 딸이 아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딸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남편이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아픈 곳을 안수해 주셔서 빨리 낫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은 줄 아는데요. 정말 그곳에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화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 삼게하여 주시고 영화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도 다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1: 아멘.
0: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에 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말고사도 잘 보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편이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로 또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을 원하는 귀한 여정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기도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여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기되는 축복의 여정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551번님. 가진 빚을 2년 안으로 갚아야 되고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갚아야 됩니다. 현재 직장도 없기에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운데요. 주님께서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소망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도 또 우리 가진 모든 빚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고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지고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오니 주여 하나님 힘들고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극동방송을 통하여 기도를 요청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께 다 맡기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온천하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상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용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방송가 중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단위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품을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Remember, never forget.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히 송축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Praise the Lord,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드리는 찬양. 때때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라. Praise the Lord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All his benefit.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던 은혜, 너에게 줬던 모든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은 자기가 힘들고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여로 부모의 사랑, 스승님의 은혜를, 배우자를, 나를 도와준 동역자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또한 훌륭한 자리, 명예 있는 자리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며 나는 저들과 달라 분리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부평처가 되지 말고 의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빵 반쪽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람, 내가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작은 한복의 물을 나눠줬던 군대 동기,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줬던 친구, 내 도움이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나와 함께 하는 형제, 나와 함께 하는 동료,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인간의 도리입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나와 함께 했던 선의를 베푼 자들에게 또한 선의를 베푸고 나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He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 하나님은 죄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끄러워 우리의 죄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구하면 그 옳고 그 그림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용서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병과 삶의 병까지도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분, 파멸해서 면류관으로 바뀌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쓰러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고 우리는 노예가 됐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탄이 우리는 무너뜨려서 절망의 파멸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간을 씌우시고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머리에, 너희의 이마에, 가슴에, 뼛속까지, 혈관 속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5절 말씀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너뜨리고 벌리는 것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증거자가 됐고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6절 말씀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The law was rationalized and justice for all the offices.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 힘든 자, 지친 자들에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평등. 아니요. 하나님 평등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공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악을 멀리한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떠나는 자를 공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잘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는 방법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훗날 너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 말씀대로 제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용서를 받은 저도 행복하고 용서해주는 분들도 또한 그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용서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두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고집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땡깡을 놓고 네 맘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말하라. 들어줄게. 그러나 만약에 너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은혜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혜로 덮읍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덮자갑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징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든가 내가 세상에서 금고에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구속을 당했다든가 그랬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깨닫고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0: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모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해서 그는 두 번의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을 말하는 두 번의 반석에 바보를 쳤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나 너가 내 말에 거역했을 때에 그의 합당한 징계와 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죄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그들을 죽게 하였고 노뱀을 보내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심판 하나님이라고 또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또한 기억하라.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의 들과 꽃과 같도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As for man, his thrash are like grass. He plows like uproar of the field.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둘째,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고 우리가 보는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회복하시고 끝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 유산 위에 김형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 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성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학교 예배에 중보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교회의 수평적인 소통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 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 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 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복음적 유산기부운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사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혜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의 20%를 세계선교 기금으로 배정해 아시아와 남미 등 재정지원이 시급한 비서구 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1천억 원 규모의 기탁금을 관리해온 미션펀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1조 원 규모의 유산기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된 이래 40년간 필리핀 현지에서 3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김현두 선교사는 1996년 파송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베델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은 인간의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날것 그대로 쏟아냅니다.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주는 위대한 은혜의 창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의 거대한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송두리째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대적이 실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항해 전투를 벌이는 악한 세상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적대감을 품고 도전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그리고 날마다 내면에서 요동치는 우리 자신의 죄성입니다. 이 대적들은 실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대적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영원한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안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환경에 매몰되어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를 에워싼 대적들의 정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로 식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무장해야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보다 항상 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며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영적인 대적을 이겨내시고 일상의 현장에서 완벽한 평안과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이 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황정혜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황정혜 성도입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건정책, 보건행정학에서요. 보건행정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2: 황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대학교 때부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없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세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비용 효과적이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어차피 사는 거 있다면 한번 알아는 방법이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 발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변화되는 그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얼기설기 꽉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정신을 못 차리게 따라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 만났던 선배 언니와의 교제,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존재에 대한 본질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변화된 시점에서.
2: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찰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0: 우리 저기 학생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중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있는 것에서 먹고 사는 일, 또 만나야 될 사람, 또 여러 가지 육아, 엄마로서 일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 주기 때문에 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왕가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학부 때 우리 동기들 보면 어머 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1: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셨고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된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연구나 뭐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쉬었는데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막 경쟁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 그 3차까지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줄 아무 저기가 없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너무 그게 전국을 찌른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1: 황 권사님은 이후 본인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에스더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전파 선교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쓰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사실 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줄기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음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전파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아, 여보,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대학교 때 만난 그만큼 사는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나의 완전히 밑장 빠진 모습까지 다 본 그런 자기가 나를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 품어줘서 고마워. 남은 생에 서로 더 건강하게 부모님의 삶도 챙기고 우리의 삶도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자. 화이팅!
1: 너무나도 고맙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파이팅을 외친 황 권사님,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0: 90일간의 새벽 예배에 임하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매일 들었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면 심판 때에

0: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상황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푹 잠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겨 세상을 이기고 계신 황정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

0: 통일.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 뭐 찬양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통일이 당연한 민족적 사명이라고.

0: 나누기도 하면서 네. 어릴 때면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노래, 또 사생대회, 웅변대회까지 있었어요.
1: 맞아요. 세대 단절과 또 다음 세대들부터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 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0: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1: 예.
0: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1: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막 축제를 하는데
0: 네.
1: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FP데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0: 네.
1: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0: 와.
1: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아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1: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0: 네.
1: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피대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 언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1: 아우,
0: 우리 5827님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1: 아유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0: 네.
1: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 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1: 그쵸.
0: 그런 자리에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1: 아멘.
0: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1: 네.
0: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0: 네.
1: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0: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1: 네.
0: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북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0: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편 좁혀봐야겠죠. 언어 퀴즈 한편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2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남북한 만큼 네. 가까운데 또 먼 존재도 없죠. 그쵸. 하지만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알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 뼘 차이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1: 그쵸.
0: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0: 상 이게 있어요.
1: 그렇죠.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1: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선 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제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저희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와 하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선 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5: 그럴까요? 그럼 민수씨 돈짜리로 연결할까요?
4: 돈짜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5: 아니 그럼요, 돈짜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4: 아, 북에서는 또 돈짜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5: 아무튼 민수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좋지. 아이, 근데 아,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아...
5: 어머머, 자기 돈짜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3.
4: 아, 생각났다 자기. 아,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 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선 교사 한 구자 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자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1: 그쵸? 하나요, 하나.
0: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0: 예,
1: 이거
0: 일반 계좌하고 일반
1: 그럴까요?
0: 돈자리도 있고 또 적금 돈자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자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전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4362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자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거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네, 뭐 내 돈자리는 비어 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자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을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의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 신앙인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 인데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분이신가 봐요. 네.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짜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네. 없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아멘. 그쵸? 네.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짜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0: 은혜 보호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돈자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짤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개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병차의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좌 구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좌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

0: 국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1: 아멘.
0: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1: 그래요.
0: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통일을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0: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1: 네. 우리 오일이오님
0: 네.
1: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던데 이런 그래요? 날도 있어야죠 뭐.
0: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생각할
1: 괜찮아요?
0: 수도 있죠.
1: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통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유, 네.
0: 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1: 아멘.
0: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네.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681년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은 30년 종교전쟁과 전염병에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든지 목사님은 하루에 50여 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찬양이에요. 목사님은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아내도 잃고 고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그 마음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정답처럼 쉬워 보이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인식하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유혹을 이기고 미련 없이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사울의 공격도 피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는 13절 하반절의 기록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행하고자 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것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날개뿐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겹던 구시험을 풍파한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이 눈썩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어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느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에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석구치고 곤두박질을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당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0: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더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 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황,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 서음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 서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아, 듣고 계시죠?
2: 네.
0: 남편이
2: 네.
0: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아,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
0: 그러니까요.
2: 바로
0: 아쉽네요. 아쉽네요.
2: 아,
0: 예.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일반 전화요. 알겠습니다.
0: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

0: 2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88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지금 혹시
1: 네.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0: 정차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저 혼자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1: 지금 애기 픽업하느라고
0: 애기
1: 지금 잠깐
0: 픽업하느라고?
1: 기다려서.
0: 아직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1: 네네.
0: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1: 아, 네.
0: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1: 네네, 라디오
0: 자,
1: 껐습니다.
0: 우리
1: 네.
0: 3428번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김포에
0: 김포.
1: 살고 있어요.
0: 자, 어릴
1: 네.
0: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1: 네.
0: 선생님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와우.
1: 감사합니다. 네.
0: 와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1: 극동방송은 저희 친정 엄마,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0: 네네.
1: 예전부터. 그래서
0: 예.
1: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출산하실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0: 네.
1: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도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0: 네.
1: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0: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래.
1: 네.
0: 나도 저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어? 이거죠?
1: 네. 네,
0: 야,
1: 맞습니다.
0: 너무
1: 네.
0: 잘하셨어요.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년 방학이었고요?
1: 네, 맞아요. 5년 더된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코로나
1: 8년?
0: 전부터, 결혼 때부터
1: 네네.
0: 그랬으니까.
1: 네네네네.
0: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1: 아니요, 1학년이에요.

0: 그래요, 벌써? 어, 1학년 8살.
1: 네네.
0: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아예
1: 아예
0: 교회를 다녀본
1: 공부를
0: 적이 없는 사람.
1: 네네네.
0: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1: 네,
0: 교회 안
1: 맞아요.
0: 가게 된 거.
1: 그래도 네, 그러기도 한데
0: 예.
1: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이름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0: 네.
1: 그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0: 예.
1: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0: 예.
1: 그 저희 남편도 너를 그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0: 예.
1: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지금 만날 수 있다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0: 남편하고
1: 네, 영신
0: 와
1: 예배만 가게 됐어요. 그래서
0: 송구영신 예배만
1: 주일은 네, 주일은 못 챙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지금
1: 네.
0: 엄청 좋아하겠는데? 예?
1: 네, 엄청 옛날 너무 감사하다고.
0: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1: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어머, 너무 잘했다. 이렇게
0: 와,
1: 말씀하시고.
0: 엄마 어디 계세요?
1: 네.
0: 어느 지역에?
1: 저희 엄마는 서울에,
0: 서울에
1: 강서구에
0: 있어요.
1: 계세요.
0: 엄마가
1: 네네네.
0: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1: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0: 예.
1: 네, 못
0: 아,
1: 들으실
0: 지금 듣고
1: 거예요.
0: 계시면
1: 네, 지금.
0: 한마디야.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엄마에게 한마디.
1: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저를 채찍해야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0: 그렇죠.
1: 네.
0: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응?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1: 초등학교 1학년,
0: 응?
1: 항상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0: 아빠는 예배는
1: 예배당은
0: 안
1: 가진
0: 드리고,
1: 않았지만. 네.
0: 아들, 딸.
1: 아들이에요.
0: 아들 두 남자가 지금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1: 네네.
0: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1: 아니요, 저는
0: 골라볼게요. 아니, 골라볼게요가 아니라 제가 불러볼게요.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러 견과, 루브루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1: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니면 본인이요?
1: 저요.
0: 오케이. 자, 견과.
1: 네.
0: 엄마는?
1: 엄마는 유산균
0: 유산균. 너무 좋습니다.
1: 드시고요.
0: 유산균. 그러면 견과를 남편을 주고요. 남편을 주고, 우리 3428번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선물로 드릴게요.
1: 너무
0: 예,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유산균은 엄마. 예. 이렇게 선물
1: 감사합니다.
0: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0: 부흥.
1: 예?
0: 찬양.
1: 부흥.
0: 부흥이요. 네.
1: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0: 항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성경신문 대회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네네네.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1: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 흐르는 곡 이거 맞죠?
0: 네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진노 중에라도 근유를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인님, 그쵸?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한영숙님.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1: 아까
0: 환영순이.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0: 그러면은
1: 지금
0: 우리가 지금 한 17분 남았어요.

0: 있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끝나고 네네. 다시 도전해볼게요. 예.
1: 얘가 무음으로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네네.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해주면 다시 또 네.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잠시 뒤에 전화 네. 드릴게요.
1: 네.
0: 아,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

있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지금 운전
1: 안녕하세요.
0: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아,
1: 저랑 그때,
0: 전현숙님.
1: 아,
0: 전현숙님.
1: 맞아. 네네네네.
0: 20년 방학생. 응?
1: 맞아요.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0: 네.
1: 드려주셔서,
0: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번 나갔습니다.
0: 아,
1: 세
0: 6월
1: 번
0: 5일날
1: 나갔는데,
0: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날.
1: 예, 그주 일요일날
0: 바로
1: 갔습니다. 그리고
0: 갔군요.
1: 계속, 네네. 그리고
0: 와,
1: 세번
0: 계속,
1: 가고,
0: 네.
1: 예. 아들까지,
0: 아들까지.
1: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예.
1: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두번 갔어요.
0: 두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1: 아들 33입니다.
0: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예.
1: 네네네.
0: 아들하고
1: 아,
0: 아들이 두번
1: 예.
0: 같이 가졌구나. 와. 어이,
1: 네네네.
0: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1: 아이고, 예.
0: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1: 아니,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 저한테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예,
0: 네.
1: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0: 네.
1: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0: 예.
1: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0: 잘하셨어요. 교회는 집 근처
1: 네네.
0: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1: 네네.
0: 야.
1: 우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0: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 님이
1: 예, 맞아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한상희 님 엄청 좋아하겠다. 예?
1: 한상님이랑도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0: 그니까요. 와.
1: 같아요. 너무
0: 선물도 잘
1: 좋아했어요. 예.
0: 받으셨나요? 예?
1: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0: 한상희 님이 그때 선물을
1: 네.
0: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1: 아니,
0: 전영숙님 다 준다고 했나요?
1: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피디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냥
0: 아.
1: 그 폼에 맞춰서 그냥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제가 한상희님께
1: 넣었는데.
0: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영숙님은
1: 네.
0: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1: 아, 예, 저는 예,
0: 주얼리
1: 주얼리
0: 도
1: 잘
0: 갔고,
1: 받았고,
0: 비타민도
1: 예, 잘
0: 갔고,
1: 받았습니다. 네,
0: 그리고 제가
1: 잘
0: 한상희님 꼭
1: 받았습니다.
0: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오늘
1: 네.
0: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1: 아들은
0: 응?
1: 제가
0: 아니, 두
1: 부탁을
0: 번이나
1: 했는데,
0: 갔으면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

0: 무슨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1: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네.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시고
0: 네네. 네.
1: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0: 아들은 예. 네.
1: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0: 없었죠? 아.
1: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가라고.
0: 아, 너무 감사해.
1: 아들 견과 선물 어때요?
0: 응? 괜찮아요.
1: 오,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네네. 선물을. 자,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네, 방송국에서 네.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0: 아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1: 예.
0: 그 찬양가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1: 네네.
0: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1: 아 주께 가까이
0: 그 주께로 가까이를 예. 그 들려주셨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1: 예.
0: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아,
0: 네네네.
1: 주께 가까이 혹시 주께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0: 맞아요.
1: 오.
0: 그 주께 가까이
1: 예.
0: 주께로 가오니인가?
1: 뭐 주께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주께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0: 거기. 네, 저한테 곡이. 그렇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1: 예.
0: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 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0: 네네네. 송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예. 찬양하시는 분들이
1: 예예
0: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1: 그랬구나.
0: 계시더라고요. 네네.
1: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0: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1: 예.
0: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 위해 기도한다 했는데
1: 예.
0: 가라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0: 네 진짜 예,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근데 예, 가서 말씀 들으니까
1: 예.
0: 예, 너무 좋았고,
1: 예.
0: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 네네.
0: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자, 우리 전현숙님, 네. 우리 감사 기도 네.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0: 네네.
1: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 했다면, 사랑해, 네네. 하나님.
0: 사랑해요,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0: 네,
1: 이렇게
0: 네.
1: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0: 네.
1: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네.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0: 네.
1: 의무가 네네. 아니라 이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0: 네,
1: 좋겠고요. 예,
0: 네네.
1: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예,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의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장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네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네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네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장녀는 깊은 구덩이며 바람난 여인은 좁은 웅덩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망친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네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내 집에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네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닫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거를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날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시대를 내내 보냈잖아요. 인간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노로 타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하였다 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에 안식 후에 첫날이 시작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새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첫날이 시작된 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표현을 해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뤄진 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새로운 시작된 날, 바로 이 날을 얘기해요. 근데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무너져버립니다. 자신들이 잡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떤 때는 신난다 이런 경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딱 문을 닫고 살 때가 있죠. 실패하는 의식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실패의 기억 때문에, 혹은 관계하다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도 꺼리고 그냥 혼자 조심조심 있고 만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자신의 연약함이 들통날까 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문을 닫고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그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한번 은혜 받게 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평생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 같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미 다른 대안을 다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뭔가 문을 닫고 두려워서 혹은 염려가 돼서 혹은 정말 낙심돼서 문을 닫고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 안식,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이라면.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도망가 버리더라? 뭐 이러면서. 뭐? 죽는 자리까지 준비됐다고?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너네 믿음이 고작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그 말 들어도 아무도 정말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끄러움과 실패감,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도 다 아신 거죠.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있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안 되면요, 아이고 주님이 나 같은 거 뭐 받아 죽었어 뭐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여자 하인 앞에서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갔고,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왜 그러냐?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은 다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다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철저히 우리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가져요? 그런 순간에. 밖에는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을 유혹하던 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상황은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평강이 있나요?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이죠.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역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불안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로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손, 팔에 옷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근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할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담대할 이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평안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갖는 평강.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환경을 따라 있는 평안은요, 자주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통치 질서가 주님 손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아빠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그분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능한 아버지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를 주님은 보내기 원하세요.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뭘 말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오중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의도하신 뜻을 담아내는 성도들로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해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원해요.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자리로 서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기억할 사실은, 보내노라 그럴 때 주님이 특정한 사람만 보낸다, 특별한 사람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내기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전파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이 자신을 보냄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약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청지기 의식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소비적으로 전락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설교가 도움이 됐나?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줘? 우리 당연히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더 나아가 주님 제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보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있었나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처절한 실패와 무능을 경험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무력감을 깨달았다면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네 입으로 안 돼 이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갈 거거든요. 그때부터 교만이 깨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전에는 네가 네 띠를 메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 띄우고 가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과신으로 죽어도 부인 안 하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처절한 항복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항복을 경험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걸 체험했다면 잘된 일이에요. 이제 비로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준비된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만.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 이제 겸손하게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이.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독자적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얼마나 깊이 있는 친밀함과 순종 가운데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신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죄인과 세리에게 가까이 가셨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그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역도 내 방식이 되고요.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열심을 드러내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과 명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겨놓고 지분을 찾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끄심. 이게 사명의 출발입니다. 이게 비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겨도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견디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니까.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해도 자녀를 향해 가잖아요. 왜요? 자녀니까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무리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를 겸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략이 주어지고 그에게 길이 보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그에게 담대함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무리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 주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정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요.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어떤 목회자만의 이야기도 혹은 선교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직장의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내 능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식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일하고 계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의 마음을,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내일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기 전에 에디오피아 네시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다 살펴보기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다시 봐야 되겠다 싶은데 간단히 개요라도 나누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심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우린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구체적이에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애써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좋은 일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비두니아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으셨다면 주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이 태도와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집하지 않고 내 계획이 좋아 보여도, 내 열심이 뜨거워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걸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 여러분, 우리 생명사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핵심적인 자세이고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 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뭐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0: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대부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자기 이름을 몇 군데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갔다가 안드레가,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전도하러 가서 와서 보라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립과 나다나엘 총 다섯 사람을 1장 후반부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사람을 부르시는 그 상황, 정황, 동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등 떠밀려서 예수 앞에 나왔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이 안드레의 전도에 의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또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난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빌립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함께 따라가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큰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난 예수님 믿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도망치고 싫다 그러고 하다가 붙잡혀서 항복하고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가보자 해서 따라 나섰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다가 그냥 쭉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난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 라는 발걸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다양한 부르심 중에 우월한 부르심은 없다는 겁니다. 우월한 부르심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은혜를 경험해야만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나 기도응답을 받은 것 같아, 나 병이 나은 것 같아, 이런 몇 가지의 큰 사건과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긴 한데 또 의심은 많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겁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뜨거우나 차가우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와 뜨겁다, 우와 은혜롭다, 아 차갑다, 나는 부족한가 봐, 누구는 참 우월하다, 누구는 참 못났다 라는 것을 말하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결코 이러한 우월함, 못남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가 어떤 간증이 있냐, 내가 얼마나 뜨겁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12절과 13절을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든 미지근한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 차가우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하여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월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극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나에게는 그런 게 없고 삶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저 잔잔하고 어렵고만 할 뿐이다 라고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이 못났다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서서 세례요한과 그 제자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어떻게 또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는지 먼저 빌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였는지 아니면 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죠? 벳세다 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길에 빌립을 보셨고 빌립을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알아라, 나를 이해해라 라는 것은 정적이죠. 근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의 인격,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쫓아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중에 빌립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빌립은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가요, 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즉시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마치 안드레처럼 자기에게 친한 친구였는지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드레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안드레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였는데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던 바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던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가리키던 바로 그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이게 전도이지만 사실 자기 간증 같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닌 거죠. 자기 마음에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이 불릴듯 타올라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점을 다녀오면 자기 자신이 그 좋은 음식점의 홍보물이 되듯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예수 홍보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면 말이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갔는데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과 설레임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거부했거든요. 너는 뜨거울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빌립 너의 전도를 나는 거부하겠어. 난 메시아를 믿을 수 없어. 왜 그러죠? 이 한마디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제각각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갈릴리와 나사렛이 같은 동네니까요. 근방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 뭐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느냐? 선한 것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씨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미가서 5장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

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예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현재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죠. 다만 현재 거기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은 외면한 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 현재 작은 촌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그 가짜뉴스, 예, 모두가 다 그 진실을 외면한 채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던 바디메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옆에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말을 했죠? 들은 것은 나사렛이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했었죠. 무수한 사람들은 출생에 주목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출생에 주목하지 않고 또는 예수의 거주지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의 혈통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가짜뉴스가 있든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든지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분명한 그를 향하여 바른 관점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절도 뭐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이 외면된, 가려진, 예를 들면 이단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죠. 또 정치적인 태극기 부대처럼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그게 진리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가짜라고 말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말씀에 따라 바른 관점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그 시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시절 유행하던 그 시절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으로 예수에 대해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른 말씀을 가진 것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시대의 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사시대의 그 흐름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흐름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시절도 다르지가 않은 거죠. 지금 기독교에 대해 평가하는 거, 그것이 유튜버든 또 어떤 과학자든 철학자든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다, 신앙은 이렇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다, 인물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가 홀깃, 솔깃 넘어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관점, 바른 인식을 외면해버린 채 그것이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리인 양 오해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편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나다나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가리키는 나다나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 나다나엘은 시대의 편견, 시대의 뉴스들 흐름에 의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메시아를 강경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의 카드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이 나다나엘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의 말이, 그 완강하던 말이 달라졌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만 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된 편입견, 선입견, 편견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예수님이니까 이런 얘기하겠다 싶은데 지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빌립에게 했던 얘기를 다 아실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속도 좋게 그 평가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저 나다나엘은 비록 거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하여 휘둘려져 있지만 그 속은 그 중심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극찬을 들은 거죠. 이만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극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한길 사람 속이죠.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이에 강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깊이 와닿는, 그냥 좋은 말 해주니까 우쭐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쩌면 그토록 소망하고 살기 원했던, 바라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자된 모습,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그것에, 그 신비로움에,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점점 더 깊이 이 예수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뜸보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는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거 뭔 말일까요? 진짜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대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것은 어떤 옛날의 일이거나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근의 일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다 보았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마도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만나기 100m 전, 아니면 빌립을 만나기 1시간 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어 나오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장차 오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임할 나라에 대한 묵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시간을 가졌던 바로 그 시간,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빌립이 알려준 바로 그분이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거 내가 다 봤느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다 아는, 아니 참 어려운데,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너 저기 하늘부문교회 2층 그 사무실 안에서 내 생각했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저는 그 시간에 그 생각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을 만난다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나다나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바로 그분이다.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그 마음에 완강했던, 거부했던 그 벽이, 선입견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빌립과 함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그에게 드디어 나온 것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은 장차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년 후에나 나올 그 고백을 나다나엘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요, 그들이 받은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은혜, 입은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함께 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복이죠. 구체적으로 더 어떤 복인가? 5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베델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던 야곱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하란 땅으로, 하란 땅 기억나시죠? 하란 땅? 하란 땅으로 도망치던 그 야곱이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자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인가 보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오시는가 보다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즉시로 벳엘이라고 지읍니다. 벳엘은,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해오던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환상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그리고 장차 나다나엘이 보게 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야곱과 연결된 것을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성막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일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소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나다나엘의 믿음, 그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될 것을 주께서는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바로 가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한다면, 사역 위주라고 한다면 그냥 오자마자 뭐 태어나고 뭐 제자를 부르고 할 거 없이 그냥 곧바로 그냥 십자가 가서 죽고 부활하고 끝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세우시고 이렇게 형성된 예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0: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불러 모아 함께 세우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불과 다섯 사람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벳세다 출신, 벳세다 출신, 갈릴리 출신, 하찮은 필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완강하게 거부하던 사람, 그들을 설득하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초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싶은 그 무수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니 이따오 사람들을 불러서 이따오 일들을 하면서 대체 언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는 완성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사람, 소수의 사람 그들을 데리고서 그 못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첫 모습이 어땠냐? 첫사랑이 어땠냐?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은 다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어떤 변화? 내 생각, 가치관, 판단, 경험, 상식, 기준, 성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실패, 초라함, 연약함, 비참함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도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못났습니다. 연약했고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발견된다. 그래서 변화된 게 없다. 이건 정말 예수를 믿었다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246번 하늘 품은 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혹은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길어진 손톱을 깎을 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딱딱한 조직이라도 발톱보다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건 발보다 손에 닿는 자극이 더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쥐고 만지고 당기면서 끊임없이 자극이 가해지고 그럼 세포 분열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손톱이 빠르게 자라는 거라고 합니다. 언제 이만큼 자랐지 싶은 손톱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 안에서 혹은 밖에서 우리는 수많은 자극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극이 때로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손톱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6월 22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손톱이 빨리 자라는 이유가 자극 때문이었다니. 무언가가 자라기 위해선 자극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자극들은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훈련도 연단도 없겠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은 없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극들은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주님 곁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힘들지만 결국 자라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퇴근길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혹시 월요병으로 힘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그래도 저는 너무 햇볕이 쬐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타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애 많이 쓰셨는데요. 이 시간 행저질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634번님 매일 밤 밤샘 모기와의 전쟁 복불복하느라 코 잠을 못 잤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네 요새 또 모기가 많더라고요. 저 모기 진짜 잘 잡는데 어떻게 한번 6634님 댁에 한번 가야 되나? 5017번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사와 사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나누실 곳은 문자참여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지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랙,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한이의 찬양 인내 듣고요. 오늘 순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03번님 출첵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반가워요.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마음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1: 네, 주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0: 아멘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매주 목사님께 잘 지내셨냐고 여쭙잖아요.
1: 그렇죠.
0: 생각해보면 어떻게 지내세요?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질문에 대체로 네, 잘 지냈어요. 뭐 잘 지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죠.
0: 네. 설사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도 그냥 일단 잘 지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보는 것 같은데 아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마치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게 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트라우마 회복 탄력성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지 보나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40년 넘게 인간의 상실과 회복 과정을 연구해 왔는데 그분이 이 저서가 있어요. 결국 회복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슬픔은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심리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고통 이후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슬픔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도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니까 허락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슬픔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인 거죠. 이 슬픔은 유한하고 과정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의 슬픔을 거둬가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0: 맞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출석체크 퀴즈 드릴 텐데요.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문제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3절 예, 상반절 말씀입니다.
0: 네.
1: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뿅뿅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0: 아멘. 네,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재, 그 불타고 남은 그 재 인 거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제 대신해서 이걸 주시는데 아 힌트 목사님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0: 네.
1: 머리에 쓰는 것인데.
0: 네.
1: 모자는 아니고.
0: 어허. 모자는 아니고 네. 머리에 쓰는 것인데.
1: 네.
0: 네.
1: 왕관도 아니고.
0: 왕관도 아니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일지.
1: 무엇일까요?
0: 네. 저는 이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 제 대신 뿅뿅을 요 찬양이 네. 또 떠오른다 네. 이런 결정적인 힌트를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보겠습니다. 세바스찬 듬리엔 지미의 음성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할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말씀이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뿅뿅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머리에 쓰는 거라는 예, 또 힌트를 주셨고요. 왕관은 아닌데 아 이것이 무엇일까?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 대신 뿅뿅을 이 찬양이 또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요. 힌트가 되실 줄 믿습니다. 4886님께서 참 오랜만에 퇴근길 행저질라와 함께하네요. 반갑기도 하고 찬양으로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는군요. 남겨주셨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4886님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 9907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0183님 정답, 4886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5503번님 또 8250번님도 정답이신데 주의 위로로 주실 뿅뿅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세광성결교회 주일학교 2학년 김형원 세광성결교회 마리아전도회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2학년이 쓴 건 아니겠죠? 어머님이 쓰신 거겠죠? 네, 그래요. 8250님 감사합니다. 5538번님 오늘도 봄냄새 나는 명품 보이스 가지신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로운 방송하셔서 큰 은혜 받으세요 하시면서 정답을 면류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두 글자 두 네,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네. 이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약간 꽃으로 네, 만든 봄에, 네, 봄에 이렇게 네,
1: 피는
0: 네, 머리에 이렇게 싹 이렇게
1: 꽃으로 만든
0: 네.
1: 네, 왕관은 아니고
0: 왕관은 아닌데 네. 이렇게 싹 이렇게 쓰는 그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사님 네. 이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이 죄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살다가 인생의 죄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죄는 불에 타버린 흔적이죠.
0: 맞아요.
1: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일이 실패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죄 대신 이것을 씌워

0: 주시는데요. 당시 이것은 기쁨과 영광의 상징이었죠. 오. 사람들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지만 네. 하나님은 그 재를 걷어내시고 아름다운 이것을 씌워 주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었던 이 재를 우리 머리에서 걷어내시고 이 아름다운 뿅뿅을 씌워 주신다. 아, 이런 말씀인데, 자, 목사님, 오늘의 문제,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말씀이었는데요. 정답을 넣어서 한번 발표해 주시죠.
0: 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1: 아멘. 네, 정답은 화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1: 맞습니다.
0: 이 시간 혹시 마음에 재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재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고요. 아, 오늘 우리 0735번님, 2988번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우리 5538번님은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하셨는데 네, 오, 그래요. 정답은 화관이었습니다. 두 분을 오늘 선정해 볼까 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한번 발표해 주시죠.
0: 네. 9907번님, 그 다음에 네. 0735번님.
1: 네, 0735번님, 그리고 9907번님,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축하합니다.
1: 네. 네, 찬양 듣고 와서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요 찬양, 페이스워십의 음성으로 듣고 올게요.

0: 네, 행저슬라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하실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였던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0: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네. 너무 좋은 곡이죠.
1: 그렇죠. 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찬양하시는 곡일 텐데요.
0: 네.
1: 2017년 마커스 워십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고백과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믿음의 선언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0: 그렇군요.
1: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0: 오, 네.
1: 먼저 우리 PD님이 본문을 읽어 주십시오.
0: 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아멘.
0: 아멘.
1: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복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0: 네.
1: 바울은 로마에 있는 송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죠.
0: 네.
1: 특별히 8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의 삶은 때때로 참 고단합니다.
0: 맞습니다.
1: 찬양의 가사처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0: 네.
1: 지나간 아픔이 우리를 붙잡기도 하고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0: 네.
1: 네, 이 말씀은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묻습니다.
0: 맞아요.
1: 하지만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묻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0: 그렇군요. 네.
1: 32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0: 네.
1: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1: 오늘 찬양 가사 중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 내 마음 아시네.
0: 맞아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1: 네, 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맞아요. 네.
1: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아시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도 아십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0: 네.
1: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또 실패했을까?
0: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1: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럽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0: 맞아요.
1: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0: 네.
1: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는 실패보다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은 35절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언급합니다.
0: 네, 맞아요.
1: 이것들은 당시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던 고난이었습니다.
0: 당시 그 초대교회
1: 그렇죠.
0: 성도들이요.
1: 엄청난 네. 핍박 속에서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었죠.
0: 맞습니다.
1: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0: 끊어질 수 없다. 네.
1: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것이 믿음이죠.
0: 네.
1: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맞습니다.
1: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찬양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0: 네.
1: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0: 이 구절을 저는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0: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약간 이런 네. 의미로 부르지 않았나.
1: 약간 체념적인.
0: 그런, 네, 네.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런데 네. 이 가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절대 희망의 선언이라고 할까요?
0: 맞습니다. 네. 네.
1: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아멘, 아멘.
0: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1: 맞습니다.
0: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실패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눈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1: 아멘.
0: 어떤 불안도 끊을 수 없습니다.
1: 아멘, 아멘.
0: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 아멘.
0: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나간 아픔이 아직 남아있든지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1: 아멘.
0: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니까 또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네,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했는데요. 아마 계시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마음으로도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 오늘 함께한 말씀과 찬양을 또 바탕으로 목사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시죠.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이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의 삶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주님.
1: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낙심하고 후회와 염려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0: 아멘.
1: 환난이나 곤고, 현재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환경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홀로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모든 후회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이 시간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카드 받으시고요. 한 주간 이 기도카드에 있는 기도문 품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두려운 분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0: 아멘.
1: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멘.
1: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기도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 카드 이미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문 기도 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0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힙이 쌍곡선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이 큰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기꺼이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근심과 고통을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자신의 동족으로 인한 겁니다. 넷째,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유대인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여섯째,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힙이 쌍곡선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힙이 쌍곡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의 기쁨과 동족을 위한 슬픔이라는 힙이 쌍곡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라는 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가는 동족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희비의 쌍곡선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며 그를 고뇌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런 슬픈 현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기에 기꺼이 자신의 희생할 의향까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기에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지옥의 형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동족의 구원을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운 깊이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의 현실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에 반해 저는 계산하는 믿음,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마음,

바울의 살피는 믿음의 경향을 보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안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겁니다. 저희의 삶을 반추해 보면 한 가지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희비쌍곡선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 희비쌍곡선이라는 정반대의 감정이 연속적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흔하게 희비쌍곡선을 경험하는 영역은 바로 관계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기쁨, 슬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마치 제 일을 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부도 구성원 중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였고 공동체의 부흥의 열매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함하는 리더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 구성원들과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공동체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많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렇다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의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손주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 후반에 접어든 딸은 아직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본인 앞에서는 내색을 자제하지만 저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한 아들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식에 대한 희비의 감정들은 기쁨 속에 작은 불안함 또는 불안함 속에 기쁨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딸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죽마고가 있습니다. 친구는 서울에서 정치, 방송,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라 한 번씩 소통할 때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는 저에게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6학년 후반에 접어든 친구가 정치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친구를 후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후원을 요청이 왔던 겁니다. 마음의 갈등이 컸지만 고민 끝에 후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 함께 지난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부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의 반응은 부담이 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미안함을 전하고 오해를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헌신 속에 희비쌍곡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서도 저는 희비쌍곡선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느끼는 따뜻한 보람과 기쁨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좀더 많이 돕지 못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찾아오는 연민과 무력감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에서 장애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원이기는 하지만 겨우 회비를 꼬박꼬박 내는 회원에 불과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평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섬기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감에 대한 기쁨은 크지만 몸으로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무력감의 쌍곡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임에 적극 참석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의 삶에 대한 희비의 쌍곡선을 큐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중 일부는 저의 연약함과 어둠에 대한 겁니다. 평소에 저의 이러한 감정과 어두운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0: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4일에 큐티한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본문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제목이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머무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머무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 여러분 성경이 꽤 두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된다면 어쩌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목회 초기에 자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었다고 목사님도 시간 되시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했던 우리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었다고 하는 그분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성도들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징계를 하여 교회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할 때 이게 위험한 거죠. 성경을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짧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매일매일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아침 생명 만나러 주실까 해서 말씀을 펴고 읽게 되는 거지. 몇 독하고 몇번 쓰고 나다 안다 그러면 평생 이 성경에 손댈 일이 없죠. 다 안다고 하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 이해 못해서 무슨 뜻인지 다 몰라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반면에 이해되는 구절조차도, 읽으면 이해되는 구절이 많은데 딱 읽어보면 이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해를 마치 못한 것처럼 시치미 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몰라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아는데도, 보이는데도, 이해가 되는데도, 아, 나 이렇게 못 살아. 이건 부담스러워. 힘들어. 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해를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안에 희생하라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해 못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희생하라는 말을 모릅니까? 그런데 희생이 힘들잖아요. 희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해서 쑥 넘어가 버리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 중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떠난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걸 변명이라고 그러죠. 떠나면서 사실은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된 사람들. 배경은 이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지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남녀노소에서 2만 명 가량을 먹인 사건,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딱 그걸 보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군중들이, 야, 이 예수를 임금 삼아 놓고, 이 예수를 우리가 추앙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떡을 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고 먹을 것을 주겠구나 하고 임금 삼자라고 대동단결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임금 되실 마음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니까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배들을 다 총출동해서 배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니 그곳에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다가 고향인 가버나움에 있나 해서 배를 타고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앉아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빌려서라도 따라온 이유가 뭐고, 여기까지 다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떡이나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런 물고기나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다. 그 떡이 바로 나다, 나. 내가 나누어주는 그 빵과 내가 나누어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떡이 되고, 내 피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포도주가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말씀을 아시죠?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려고 온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죽는 일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셔. 그러니 너희

이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찢기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누구를 살리는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고 내 살과 피를 먹은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 또 만나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아니, 나는 좀잘 배고프지 않고 살려고 예수를 따랐는데 자꾸 예수는 자기도 죽는다 그러고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살고자 따랐던 예수 때문에 죽는다니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 땅의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왔는데 자꾸 하늘 빵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니까 죽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다가 결국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뭐냐면은 60절과 66절입니다. 60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도대체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빵이 무슨 빵이고 떡이 무슨 떡이고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냐 한데 그 말을 듣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떠났죠? 떠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묻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서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난 것일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일까? 아니면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물론 둘 다겠죠.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떠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다시 물어야 되죠.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나는 한번 강의하지 두 번은 강의를 안 한다. 뭐 이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가능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5,000명 중에 있으니까,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내린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예수님 모였다니까, 앞치마 두르고 온 여인에게는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장돌뱅이 장을 돌면서 파는 장사꾼이 있으니까, 천국은 장터에서 만난 진주와 같다 그러고, 밤매든 삼돌이가 왔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저 농부가 씨 뿌리다가 오니까,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 5,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도 이 복음이 어려워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10번, 20번도 더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다면 물어야 되는데 그말 듣고 바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거칠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뻔하니까 묻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은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진짜 이해되지 않아서 떠난 사람 왜 없겠습니까만은 절대 다수가 이해는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떠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으로 삼아주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줄줄 알고 따랐는데 죽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자꾸 나는 죽는다고 하다가 그말 끝에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죽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났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거친 명령, 거친 가르침, tough teaching, tough commandment.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소화하기 쉬운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무거운 말들입니다. 순종하기에, 소화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는 제자들에게는 거친 음식을 씹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건 당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화를 못 시킨 사람들은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 그 말을 남긴 채 이해 못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떠나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하는데 뭐라고 저들이 누구라고 진단하시냐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저들은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다.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다. 6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 예정설, 택정설이 나오는 거죠. 떡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이다.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도 이해도 못하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이 움직여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돌아서는 자들이다. 반대로 이 거친 명령을 듣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여 떠나는 자 무리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 자리 이 거친 명령을 듣고도 소화해내고 내 곁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준 택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머무는 자가 택한 받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냥 갈래? 빨리 결정해라. 너희도 갈래?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신 곁에 있어야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택함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머무는 자, 머무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 열두 제자들에게도 떠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똑같이 무거워요. 누구는 가벼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돌도 씹는 능력이 있어 소화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거칠지만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그 가르침 앞에 떠나는 자리가 아닌 머무는 자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맞습니다.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택자다 나는 택함 받았다는 말은 수백 마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걸 보고 택함 받은 자구나 말씀이 들리는 자구나 말씀을 믿는 자구나 마음이 움직이는 자구나 손발이 움직이는 자구나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 곁을 떠나게 뺏을 자가 없는 자구나. 그래서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긴다. 거친 명령 앞에서 보면 군중인지 헌신자인지가 나오고 택함 받은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는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거친 명령 앞에 서면 누가 택함 받은 자고 누가 진짜 제자인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는 자인지 머무는 자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키를 들고 고난의 키를 들고 막 키질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쭉정이라서 날아가고 누가 알곡이라서 키질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지 고난의 키질을 할수록 택함 받은 자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고 그 바람에 나는 겨는 다 바람에 휩쓸렸다 나가 불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누가 머무는 자인지 누가 떠나는 자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모두 떠나는 시대에 어떤 소화하기 힘든 말이 선포되어져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To whom shall we go?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묵묵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친 명령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택한 자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헌신이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헌신의 자리가 요구되면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찾고 싶으면 가장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면 여러분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다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곳, 모두가 피해가는 사역, 가장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무나도 귀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저는 지난주 7.14 기도 대회 때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에 비가 내리는 우중에 교통 정리하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편한 자리보다 불편하고 거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한 자리 누가 안 좋아해요? 가장 불편한 자리를 기쁨으로 서서 도로를 건너는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얼굴을 봤더니 다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머무는 자리, 거친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택함 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구원, 면류관, 그 칭찬, 그 선물과 상급은 매우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떠난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자만 면류관 쓸 수 있고 면류관 받는 자만 상급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는 모두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서운함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선택지는 언제나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마음이 섭섭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무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 떠나는 그 지점에서 왜 베드로와 열두 제자는 머무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왜 누구는 떠나는 걸 선택하고 누구는 머무는 걸 선택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의 주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에 그가 했던 말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6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이 말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해가 되면 나도 남아있지.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떠났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알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알미 먼저가 아니라 믿으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경을 펴면 믿음으로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풀어지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믿음으로 알매 이르는 자들이었고 떠난 자들은 알고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이게 그냥 단순한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 성경에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 언제나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믿으니까 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알고 믿으려 했던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먼저 믿고 아는 건

0: 거예요.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믿고 난 뒤부터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 다 몰라도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믿는 자들, 요 봐라 틀렸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하고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명령을 해도, 아무리 내 상식과 현실과 내 상황에 봐도 저 명령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성경이 그러냐고 거친 명령을 해도, 일단 그 모든 명령은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 깨달아지고 결국에는 다 알게 되고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결국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믿음 떠나는 사람, 믿음의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파손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믿기지 않는다고. 목사님, 나 진짜 믿으려고 몸부림쳐 봤어요. 진짜 내가 성경을 다 한번 알아보려고 성경 몇 독을 해봤어요. 주석도 다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돈 주고 우리 집에 책이 신학생보다 많아요 하는데 도저히 안 믿긴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하나하나 분석해봤는데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인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지고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쑥 나오는 자꾸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믿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알아야 돼. 그냥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 일단 믿고 좀 신앙생활 해봐 이 말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예수님의 명령이 거칠어도, 예수님의 명령이 소화하기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핑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이성이 동의하지 않아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다 몰라서 그래, 내 이해를 다 못해서 그래, 그러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결국은 머무는 자에게 오늘 부 제목으로 준 것처럼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이 시험 들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불합리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알고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믿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가 복잡해도 언젠가는 알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나는 알고 동의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주님이 저보다 훨씬 위대하고 똑똑하고 제 지성을 너머에 계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떠나지 않고 머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짝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0: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든 여인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다섯 번째 이야기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들
1: 전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살았으니까요. 베로니카가 사춘기 소녀일 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그녀를 만지거나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베로니카는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두운 곳에 숨어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같은 곳에서 두 번 자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진짜로 베로니카를 잊었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 전 베로니카가 낯선 부부에게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는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기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었을 때 그 부부가 베로니카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베로니카는 당황하여 어두운 곳으로 급히 달아났습니다. 다리가 아파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0: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 같았어. 이제 날 본 사람이 있으니 이곳을 떠나야겠지. 치우고 기적이고 다 끝났어. 난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봐. 익숙해지는 수밖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지. 이제 정말 맹세해. 절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1: 다 왔군. 여보, 여기가 바로 회당장 집이야.
2: 난 우리가 이 일을 회당장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2: 하지만 그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1: 잘못이 없으면 왜 도망갔겠어? 응?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2: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1: 우리가 자기를 알아봤으니 당연히 무서웠겠지. 당신도 그 아가씨를 알아봤잖아.
2: 누가 나오고 있어요?
3: 무슨 일이시오?
1: 야이로 회당장님이시죠?
3: 그렇습니다만.
1: 저는 퍼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사라고요.
3: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좀 앉으십시오. 이제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시죠.
1: 야이로 회당장님, 저 호숫가 근처에 살던 신발 수선공을 기억하시는지요?
3: 글쎄요, 한 10년 전쯤...
1: 아, 예. 제 기억에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3: 예, 그 신발 수선공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
1: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는지요?
3: 10년인가 12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1: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한테 어린 딸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0: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하시나요?
0: 아니요. 제 기억엔 그 아이는 부정한 병에 걸렸었는데 그 아비가 멀리 보냈겠죠. 아이도 죽었을 것 같은데.
1: 만일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0: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른이 됐겠죠. 왜 그 가족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2: 여보.
1: 살아! 끼어들지 말고 있어.
2: 그래도 여보,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1: 살아! 내가 알아서 해.
2: 알겠어요.
0: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1: 그러니까 한 8일쯤 전에.
2: 아니에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1: 살아!
2: 일주일 전이었다고요.
1: 알았다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한 여자가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0: 그 선생님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물어봤다는 겁니까?
1: 아, 예. 예, 그랬죠.
2: 그 젊은 아가씨가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아주 불안해 보였는데.
1: 살아!
2: 그 아가씨 얼굴을 그때 봤는데.
1: 살아! 내가 말씀드린다니까!
0: 아, 그래서 그 아가씨의 얼굴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1: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그 선생님께서 다시 시내에 오셨는데.
0: 잠깐. 그 선생님께서 돌아오셨나요? 여기로?
1: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계속 얘기할까요, 회당장님?
2: 아유, 괜찮으세요, 회당장님?
1: 살아!
0: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게 생각나서 개인적인 일이. 자, 계속 하시죠.
1: 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선생님과 제자들이 배로 돌아오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미리 알고 호숫가에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씨가 또 거기 있지 뭡니까? 멀찍이 그늘에 숨어있었는데 그 아이가 확실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셨던 건가요?
1: 선생님이요? 글쎄요. 이 소문을 듣자 하니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었다고.
0: 이방인들 사는 곳에요?
1: 아, 예. 근데
0: 그분이 왜 갈릴리를 떠나셨던 거죠?
1: 저도 모릅니다, 회당장님. 그냥 소문에 거기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만.
0: 고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단 말이요?
1: 아, 사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여럿을 쫓아내셨다고.
0: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여러 귀신이 있었단 말입니까?
1: 전 그렇다고 들었는데.
2: 회당장님, 왜 그러세요? 귀신이라도 본 분 같이.
0: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 누구 말씀이십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제가 그 아가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 아니.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냔 말입니다.
2: 제 생각엔 신의 거리 어디에 계시지 않을까요? 저희를 그 선생님께 보내시려고 그러시나요?
0: 그래요. 아니, 그보단 내가 직접 가는 게 낫겠군. 자, 어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1: 그러니까 저희도 함께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0: 당연하지. 당신들이.

0: 그분을 마지막으로 뵌 곳으로 안내하시오. 자, 자, 어서, 어서.
1: 불쌍한 퍼시는 자신이 그 아가씨를 만난 얘기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와 함께 회당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을 찾아 헤맸죠. 한참을 다니다 드디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0: 그분이 말 한마디로 그 아픈 종을 낫게 하시고 장례됐던 시체를 살아나게 하시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데 왜 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하시고 나만 아직도. 거의 일주일을 따라다녔는데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계시니 왜 그 사람들은 좀 떨어져서 잠시라도 혼자 좀 계시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난 잠시면 되는 걸. 그분 눈에 띄기만 하면. 그런다고 뭐 기회가 생긴들 그분께 뭐라고 하겠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부정한 여인인데요, 절 닿기라도 하시면 선생님도 부정하게 되실 테니 손을 대시면 안 되겠죠? 분명히 달아나버리실 거야. 아니면 회당장을 불러서 다시 부정하다 판결하게 하고 결국 내쫓기겠지. 내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선생님이 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데.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들리세요? 저도 낳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군인이 있잖아. 숨어야 돼.
1: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다들 알겠나?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열심당에서 사람을 몰래 풀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게다가 이제는 선생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
0: 뭐라고? 그분께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그럼 나도 닿기만 하면 그분은 모르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 될지도 몰라. 그분 뒤로 몰래 가서 그래서 팔이나 등이나 아니 옷자락이라도 닿기만 하면 될지도 몰라.
2: 자, 빨리 갑시다. 저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3: 그런데 회당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선생님은 왜 만나시려는 건데요?
2: 내 딸아이가...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3: 의사한테는 가보셨습니까?
2: 당연히 가봤죠. 이 지역에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왜 아픈지조차 모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3: 뭡니까?
2: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왜 선생님을 찾으려 하는지 아셨을 테니까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 각자 위치로 사람들이 무기를 잘 볼 수 있게 들어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뭔가 석연치 않아. 선생님은 선하신 분이

0: 이시라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선생님을 해치려는 자들이 분명 이 사람들 중에 끼어 있다. 누구든 문제를 발견하거든 나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라. 필요하면 총독에게 병력을 요청할 것이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겠군.
1: 잘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0: 갈릴리의 농부들도 참, 아, 왜 길가에 씨를 뿌려서는...
1: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0: 이 사람들도 나랑 생각이 비슷하구만. 저 농부는 낭비만 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네.
1: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 그 사람이 누굽니까?
3: 그 사람이 수확물을 우리한테 나눠주나요?
2: 그 얘기 무슨 얘기세요? 알기 쉽게 얘기해주세요.
0: 예, 선생님. 대체 하시려는 말씀이 뭡니까? 이번에도 숨은 교훈이 있는 건 분명한데.
2: 아, 예, 선생님.
0: 아니, 뭐지? 선생님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4: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 좀 지키세요! 거기 당신 회당장님 지나가시게 좀 지켜봐요!
0: 저 야유로잖아. 선생님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발 앞에 엎드렸잖아.
4: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1: 내게 원하는 게 뭔가?
4: 제 딸이, 선생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의 집으로 가셔서.
1: 자네 딸에게 가자는 얘기로군. 괜찮다, 마다. 앞장서게, 친구.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쪽입니다. 따라오십시오.
1: 말해보게, 친구. 딸을 괴롭히는 비염이 대체 무엇인가?
4: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보여봤지만 그 누구도 대체 뭐가 뭔지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6: 여보,
7: 왜 자꾸 불러?
6: 저기 자기 옷으로 얼굴 가리고 있는 저 여자, 그 아가씨 아닌가?
7: 아이고, 그 아가씨네. 이 신발 수성공 딸.
6: 선생님 쪽으로 손을 뻗는 것 같은데.
7: 어이, 거기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1: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군가?
4: 누가 손을 댔냐고 하셨나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근데
1: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가 손을 댔다.
7: 선생님, 저기 저 여자입니다. 지금 도망치려고 해요.
1: 딸아, 이름이 무엇이냐?
6: 제 이름이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7: 도둑입니다, 선생님. 저와 제 아내가 봤는데.
4: 선생님, 이 여자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 압니다. 아니, 예전에 알았었죠. 이 여자가 제 딸처럼 겨우 12살쯤 되었을 때.
1: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4: 이 여자 아버지가 열심히 돌보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1: 아무도 고치지 못했군.

0: 옷자락 끄트머리만. 저는 단지 낳고 싶어서.
1: 그래, 내게 손을 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0: 제가 나왔습니다.
1: 자, 일어나라 베로니카. 하혈이 그쳤느니라. 그렇지?
0: 네. 어떻게 하셨어요?
1: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0: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이름이 뭐라 했느냐?
0: 제 이름은 베로니카예요.
2: 베로니카 병이 나왔어.
1: 자, 그럼 이제 야이로, 자네 딸을 보러 집으로 가세.
2: 선생님, 이제 가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으론 제 딸아이가.
1: 두려워하지 말고 네 딸이 나을 거라는 걸 믿기만 하라.
2: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 딸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1: 야이로, 그저 믿고 따라오라.
3: 12년 동안 외롭게 숨어서 살아왔던 베로니카는 마침내 치유되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손을 댄 것을 모르는 척하시고 그저 잊혀진 사람으로 계속 살도록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알기 원하십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치유가 필요한 두 명의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은 한 명을 돕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베로니카를 낳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은 죽게 놔두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와 아이의 부모만 남기고 슬피 울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죽은 아이 시체에 대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고 즉시 아이의 영이 돌아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느 날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바로 깨끗이 치유되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0: 멈추지 않으며 찾아 집으로 돌아와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죄에 빠져 방황하던 못돼 먹은 아들일지라도 그 아비에게 돌아왔을 때 아비는 달려가 아들을 안고 기뻐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 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든 여인 출연 사령범 홍영란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 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훈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1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 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이렇게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 주신 소원이란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ock,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Me More, 그 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래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똥망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래 한 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송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우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롭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워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노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0: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그렇죠.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1: 그렇죠.
0: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의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이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찜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 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 식량 계획에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보호, 식수위생, 물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0: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나실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 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예.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 몸짓 언어로 해서, 예, 사셨어요.
0: 예.
1: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치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와,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 하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0: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의 어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싹 쓰고 이렇게 하던 나도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오시고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내가 갈수 있는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1: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걸음걸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0: 외길을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해림교회 복음소망통일부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장난 사람은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3: 네네.
5: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3: 네, 맞습니다.
5: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3: 네네.
5: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3: 네네.
5: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3: 네 맞아요.
5: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0: 극동 방송이었던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이제 찬양이랑,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저희 그때 딱 그냥, 이거,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딱 있어가지고, 제좀 기억이 납니다. 네.
0: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1: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0: 네.
1: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0: 학교에서요.
1: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0: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 네.
0: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보고 들으신 분도
1: 네.
0: 계시는데,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1: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0: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1: 네.
0: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1: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0: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0: 네.
1: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0: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다 봤을 때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1: 네네.
0: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0: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1: 아, 저,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음악이긴 한데,
0: 네.
1: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노라조의 노래를요?
1: 네.
0: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랬다.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0: 네.
1: 그 노래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0: 러시아에서.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1: 네.
0: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1: 네.
0: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같아요.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0: 네.
1: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0: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0: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1: 어떤 거 할까요?
0: 뭐 인사?
1: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0: 네.
1: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0: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0: 네.
1: 러시아에서.
0: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0: 네.
1: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에.
0: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1: 그쵸.
0: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0: 네.
1: 이런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0: 네.
1: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 뭐,
1: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0: 네,
1: 준비하는 거.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은

0: 오늘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박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디 어느 때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0: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시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14장, 새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친해. 통합찬송가 314장, 새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친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그 속에서도 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다 지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깨뜨린 십계명 두 돌판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담기지 않은 말들, 마음 담기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마음 담아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예배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 헌금도 드리기 어렵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 담아 드리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찬양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이 더 힘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두려운 일들도 유혹하는 일들도 많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북녘의 동포들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권력이 두렵고 남한의 형제 자매들은 돈과 쾌락의 유혹,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지요. 그때도 오직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노예일 때 구원하신 것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형제 자매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고백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마음에도 행하게 하세요. 아무리 몸에 새겨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돈 없이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진짜 부부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목이 곧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쓰임받은 모든 종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를 책망받았던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은 죄에 대해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핑계도 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죠. 이에 비하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다고 핑계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이 곧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고집도 부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무한히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기에 뇌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따뜻하게 사랑하십니다. 떠도는 이들에게까지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0: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지만 지금은 군인들의 수만 60만 명이 되게 하셨어요.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고 능력도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어떤 때에도 우리를 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고요히 그 길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수의 노예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 모두 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주님께 가장 깨끗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셨으니 한라와 백두가 함께 만나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세계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07장, 새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합찬송가 507장, 새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첫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오늘은 그 피난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역을 인정하고 도망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곳곳에 돕는 손길을 두세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 잇대예요. 19절에 다윗이 가드사람 잇대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이자 망명자인데 공연히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까 다윗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하며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명 생활을 감당 못할 수 있고 특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의 내란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답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는 자기가 이 나라에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데 어찌 한 주인을 안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화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은 감화된 게 아니라 제각기 이해타산으로 유리하다고 여겨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충성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감화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말로 가르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사람이 감화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온 땅 사람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솔선수범에 앞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니 기드론 시내는 탕류 곧 어두

깊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년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죠. 다윗도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면서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갈 때 나와 함께하게 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면서 건너고 있는 어둠의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앞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의 어두운 탕류를 앞두고 마지막 집이라는 뜻의 벤메르하게 있지요.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그곳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해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장에 언약궤를 메어간 것과 다르지 않지요. 열다섯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궤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처벌에 자신을 맡깁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두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압살롬 곁에 있는 아이도벨의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세의 구원의 모략에 이들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분 손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떼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해 마음이 요동치다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고1 때 누군가가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저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부모님은 제가 울자 시끄럽다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또 네가 학교에서 너무 나대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며 이 상황을 큐티로 해석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인류애가 바닥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들을 의심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되어 악에 바쳐 도둑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의 권면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음을 털어놓았지요.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너무 이해된다. 나였으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라며 저를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 후 저는 남은 고1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었고 훔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회개라는 가장 값진 유익을 얻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열심과

감정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큐티 간증을 다시 읽겠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함께 적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는 충성스러운 이때도 있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이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며 언약궤도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로

0: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어떤 탕류를 건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며 건너면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들고 예배와 기도조차 제 뜻을 관철하는 카드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징계인 동시에 훈련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에 타산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몰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 지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시베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공평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지디스,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너럴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학, 체면. 아,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호킨스 팩이라고 하는 판사가 계셨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가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같이 따라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팩, 직접 밝힌 눈을 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물론 피고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나도 모르게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서 판결을 한답니다. 눈을 가린다고 판결이 완전해지는 않겠지만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est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I'm sinner, 난 죄인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simple, 단순해요.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약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어요.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여자는 비밀의 도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특별한 무기는, 그 특별한 갑옷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기억해낼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여자가 리리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그거를 작곡한 여자, 작사한 여자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에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salvation.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64세까지 병석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1870년에 바로 그 곡을 쓴 여자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그 여자가 이러한 찬송을 작시해가지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노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꼭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았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니는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되고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추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니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문 닫았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 그랬어요. 마가 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띤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 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보는데 이 완전하단 말씀, 완전하다라는 말에 참 감동이 왔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기준과 원칙들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가 바뀌면서 상식도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이의 약속도 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세상의 시스템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형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함, 완벽함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점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1%도 부족함 없이 이 말씀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한대요.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밈을 의미하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또 생방송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소리 대신에 가만히 들려오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의 목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 여러분 지난주 옹기장이를 연결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을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하면 좋겠어요. 옹기장이가 40주년 기념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불렀던 면류관 가지고 찬송 메들리. 이 시간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하시죠.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옹 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그 실황 영상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구은희 권사님 맞죠? 정말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김정란, 강태욱, 주승철, 최정은님, 신미영님, 루투님, 그리고 정희정님도 와 정말 귀한 화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4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있었던 찬송가 메들리를 여러분에게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이 시간 함께 또 보면서 영상 찬양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백은실 사모님도 만나볼 텐데요.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참 어찌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짱짱 성경 암송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나침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기대어 볼 때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하고 확실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세상의 다른 지식을 섞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말씀 속으로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은혜가 좀 미리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젤 61 워십 밴드의 또 찬송가 앨범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기도가 나오실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라는 목소리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짱짱 성경함송 또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을 좀 불렀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백은실 사모님 연결할 텐데요.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듣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고요. 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문자 메시지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영상을 보니 더 좋아요 라고요. 배종주님도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바게뜨님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씻겨서 거듭나겠다라고 힘있게 찬양하셨고 이명희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리님 우리 이명필 형제님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대표님이시죠. 박지혜님 한복주님 유아람 김감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그리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찬송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멋진 도우미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한 주 잘 보냈고요. 우리 짱짱 성경 암송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0: 어떤 말씀이에요?
1: 저희 지난 주일 말씀 때 예.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만나를 매일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홍해를 건너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싶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또 가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저는 뭔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1: 기대가 됩니다.
0: 자, 네. 오늘 우리의 도우미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 네, 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고요.
0: 예.
2: 이렇게.

0: 자기 가는 곳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사모님은 극동방송 직원보다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2: 몸소 체험하실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구호도 잠시 후에 외치고 시작할 텐데,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0: 오늘 저희가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 아멘.
2: 아멘.
1: 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분들에게 좀 어떤 적용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0: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잖아요.
1: 예.
0: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가 기대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텐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자,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을 주시고 또 행하실 줄 믿고, 자, 오늘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0: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0: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1: 이는
2: 이는
1: 하늘이
2: 하늘이
1: 땅보다
2: 땅보다
1: 높음
2: 높음
1: 같이
2: 같이
1: 내
2: 내
1: 길은
2: 길은
1: 너희의
2: 너희의
1: 길보다
2: 길보다 높으며
1: 높으며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2: 이는
1: 이는
2: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2: 땅보다
1: 높음
2: 높으며
1: 같이
2: 같이
1: 내
2: 내
1: 길은
2: 길은
1: 너희의
2: 너희의
1: 길보다
2: 길보다
1: 높으며
2: 높으며
0: 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2: 이는 하늘이
1: 하늘이
2: 땅보다
1: 땅보다
2: 높음
1: 높음
2: 같이
1: 같이
2: 내
1: 내
2: 길은
1: 길은
2: 너희의
1: 너희의
2: 길보다
1: 길보다 높으며
2: 높으며
1: 이는
2: 이는 하늘이
1: 하늘이
2: 땅보다
1: 땅보다
2: 높음
1: 높음
2: 같이
1: 같이
2: 내
1: 내
2: 길은
1: 길은
2: 너희의
1: 너희의
2: 길보다
1: 길보다 높으며
2: 높으며
1: 이는
2: 이는
1: 하늘이
2: 하늘이 땅보다
1: 땅보다 높음
2: 높음
1: 같이
2: 같이
1: 내
2: 내
1: 길은
2: 길은 너희의
1: 너희의 길보다
2: 길보다
1: 높으며
2: 높으며
0: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너희의
2: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1: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2: 생각은 너희의
1: 너희의
2: 생각보다
1: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0: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입니다. 시작. 내
2: 내
1: 생각은
2: 생각은 너희의
1: 너희의 생각보다
2: 생각보다
1: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너희의
2: 생각보다
1: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2: 생각은
1: 너희의
2: 너희의
1: 생각보다
2: 생각보다
1: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0: 자, 저희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이는
2: 이는
1: 하늘이
2: 하늘이
1: 땅보다
2: 땅보다
1: 높음
2: 높음
1: 같이
2: 같이
1: 내
2: 내
1: 길은
2: 길은
1: 너희의
2: 너희의
1: 길보다
2: 길보다
1: 높으며
2: 높으며
1: 내
2: 내
1: 생각은
2: 생각은
1: 너희의
2: 너희의
1: 생각보다
2: 생각보다
1: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이는
2: 이는
1: 하늘이
2: 하늘이
1: 땅보다
2: 땅보다
1: 높음
2: 높음 같이
1: 같이
2: 내
1: 내
2: 길은
1: 길은
2: 너희의
1: 너희의 길보다
2: 길보다
1: 높으며
2: 높으며
1: 내
2: 내
1: 생각은
2: 생각은 너희의
1: 너희의
2: 생각보다
1: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자, 우리 계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정 PD님, 지금
2: 네.
1: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경자님, 백은주님, 김명순, 서정희, 원용곤, 박숙희, 히야스토리님, 바게뜨님 외에도 지금 바게뜨님은 아멘,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 아멘,
1: 따라했습니다라고
2: 아멘.
1: 하시는데 저희도 아멘이 나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한번 이사야서 55장

0: 9절의 말씀 암송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아멘.
0: 좋습니다. 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방송 가족들이 정말 아마 적용을 하실 텐데, 각자마다 아마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2: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모님, 오늘 말씀 한 번 더 암송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본인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1: 아멘. 아멘.
0: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시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예정 PD님.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통닭 상품권 다섯 분 선정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좀 선정해 볼까요?
1: 저는요.
0: 예.
1: 루트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열심히 참여하셨죠.
1: 할렐루야라고 예. 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태극기 모양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는 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루트님께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이디 남궁 옥분과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디 남궁 옥남.
1: 남궁
0: 이름이신
1: 옥남.
0: 것 같아요.
1: 네.
0: 남궁 옥남.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하게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좋은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도 지금 저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반짝반짝 뜨고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1: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한 분 더 선정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
1: 누구실까요?
0: 아이디 남은숙.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1: 와. 잘 오셨습니다.
0: 남은숙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댓글 남기신 거고. 자, 잠시 후 찬양 후에 오늘 말씀 암송하실 분이세요. 따라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외울 수 있겠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으로 같이 했고요. 자, 짱짱 성경 암송. 예정 PD님, 네. 오늘 한 분이 연결된 것 같죠?
1: 네, 아까 앞서서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서 특별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바로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을 연결해서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인데요. 연결해서 암송도 하고 또 귀한 나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이 판문점 교회에서 그런지 목사님 그 사단장님 인터뷰
1: 뭔가 장군의 느낌이
0: 나지. 이게 정신이 네. 확 드는데요. 지금 여기가 군인이라면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고.
1: 자,
0: 목사님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먼저는요. 저희가 이제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기 전에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2: 예, 네, 자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온 지금 네? 국민들이 듣고 있고요.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시작.
2: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아멘. 아멘.
1: 와. 사실 처음에 좀 아슬아슬하긴 네, 한 마음이 아시죠? 있었는데요. 이어서 한 소절 한 소절 읽으셨을 때 안심했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저희가 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목사님, 지금 판문점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판문점 앞에 있습니까?
2: 판문점 교회는 DMZ 안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 회담 장소 판문점에 가까이 있습니다.
1: 와. 와, 정말.
2: 북한 네. 군사 분계선이 400m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교회이죠. 교회. 와,
1: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0: 근데 네. 판문점 교회가 네. 한 50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2: 네, 그렇습니다.
0: 몇 년째 목회를 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2: 저는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한 교회 네.
0: 저는 성도님들이 누굴지도 궁금해. 성도님은 네. 누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2: 성도님들은 대성동 마을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계시고 예.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나옵니다.
0: 몇 명 정도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세요?
2: 그건 공개하기 어려운데 많지 않습니다.
0: 그만큼 그 자리에서 네. 수는 많지 않아도 묵묵히 네. 그 목회 현장에서 지키고
1: 장병들과 네. 또 그분 그 주민 마을
2: 제가 엑스폴로 74빌리그램 네. 전도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1: 네. 네.
2: LG전자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0: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판문점 교회 그 외관 사진이 띄어져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와.
1: 교회가요 목사님 정말 네. 아름다운데요.
2: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우리 교회 십자가를 북한 땅에서 볼 수가 있나요?
2: 아, 볼 수 있죠. 야간에 불을 목하게 합니다.
1: 아, 야간에는
2: 사격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 밤에는 빨간색 십자가 불을 켤 수는 없군요.
0: 켤 수는 없다.
2: 네, 그렇습니다.
1: 참, 하나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켤 수 있는데
0: 네.
1: 그쪽으로 가면 이 경계선에 가면은 이게 하여튼 여러모로 또 통제가 될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1: 그만큼 긴장되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어떻게 또 이 그 DMZ 안에 있는 정말 이 특수한 교회에 가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1: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목사님?
2: 네, 제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를 하고 파주 금촌의 샘물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1: 예. 예,
2: 8년 정도 목회를 재미있게 하다가 예, 건물 주인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뜬금없는 말씀인데
1: 예.
2: 종아 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래?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DMZ 안에 판문점 교회로 와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와. 우리가 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예.
0: 목사님이야말로 예. 정말 어찌 보면 땅끝으로 복음 전하러 가신 정말 사명의 목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1: 우리
2: 대자를 네. 빌려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 감사드릴 것은
1: 예, 예.
2: 엑스폴로 73 빌리그램 전도집회에서 통역을 하셨지만
1: 예.
2: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와서 이렇게 예, 찬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이야, 어린이 합창단이,
0: 어린이 합창단이
1: 그곳에 갔을 때
0: 네.
1: 목사님 어떠셨어요? 판문점에 우리 장병들도 봤을 것 같은데
2: 네네 너무 좋아했죠. 야, 그 저희 판문점께 어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 좋아했습니다.
0: 저는 궁금한 게요. 아까 그 400m라고 했잖아요.
1: 예.
0: 400m면은 이렇게 북한 군사분들도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2: 네, 북한 사람들도 날씨 좋은 날은 보이고 농사 짓는 것도 보입니다.
0: 그럼 이렇게 좀 악기를 이용해서 크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게 또 들리지 않을까라는
2: 올리면 들리겠죠.
0: 들리나요, 목사님?
2: 여기는 이제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1: 예.
2: 출입 승인 신청을 받아야 그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JSA 공동 경비구역 장병들은 북한 병사들하고 한 2m 사이에서 방구소를 들으면서 근무하는 긴장된 곳이죠.
1: 그렇죠.
2: 또 판문점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회 하실 때에도 예배당 안에 두 명이 서 있고. 또 밖에 화장실 가도 따라오는 그런 좀 약간 으시으시한 곳입니다.
1: 긴장 가운데 있구나.
0: 네, 긴장 가운데 또 예배하고 야. 기도해야 하는 그런.
2: 네, 아니, 그렇지만 네. 73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1: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또 이게 챙겨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목사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요. 복음 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 꿈꾸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 정말 그 땅을 향해서 북한 땅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예수 안 믿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좀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그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속히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 사역에도 앞장서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목사님 저희가 49분까지가 좀 정규 방송이어서요. 49분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과

0: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는데 예정 PD님
1: 네.
0: 너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잠시 후 우리 49분 이후에 유튜브상에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실 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개인적이고 조금 더 그 간증들을 좀 나누면 좋겠죠.
1: 깊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또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댓글로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판문점교회 우리 박봉진 목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요. 잠시 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만나보시죠.

0: 우리 박봉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니 그 정말로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도 계시면 사모님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1: 제가 여기에서 거주할 수는 없어요.
0: 예.
1: 지금 현재는 판문점 교회에 제가 와 있는데요. 사택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어쨌든 사모님께 우리 판문점 교회 가서 나 사역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 제 아내는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감사하죠.
0: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군인 같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그 제가 그 모셨던 수가... 사단장님하고 비슷하세요.
2: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1: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0: 아, 네, 목사님.
2: 소프트. 네, 예.
0: 아니 근데 목사님께서는 극동방송을 엄청 사랑하신다고요?
1: 아, 극동방송 운영위원 모임에도 늘 가고요.
0: 예.
2: 아~
1: 이번에 극동방송 오크밸리의 운영위원 수련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0: 와.
2: 와.
0: 이렇게 극동방송
1: 행사에도 많이 가고
0: 예.
1: 극동방송은 복음방송이고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아주 소중한 방송으로 제가 라디오도 여러 개 선물을 받고 그랬는데
0: 예.
1: 앞으로 북한에서 그 주민들이 몰래 극동방송을 들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이 언젠가 극동방송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감사 인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0: 아멘.
1: 극동방송에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방송 선교사로 있는데 많은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이 방송 선교에 동참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와,
2: 아멘 아멘.
0: 직원 같으셔요. 박봉진 목사님. 아니 그 누구보다도 네. 극동방송이 지금 북한 땅에 복음을 이 전파는 자유롭게 넘어가잖아요.
2: 그렇죠.
0: 방해받지 않고 네. 이 복음방송의 가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박봉진 목사님은 잘 생각하시고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저도 극동방송 방송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의 기자재와 복음방송을 하게 될 때 많은 그 선교헌금과 많은 그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 십시일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극동방송의 초교파적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야, 아니 목사님 좀 하나 더 궁금한 건요. 이렇게 참 아까도 LG전자에 근무하시다가
2: 네.
0: 그 남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전자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근데 그런데 안정적인 직장을 아니, 내려놓으시고
2: 네.
0: 또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셔서 판문점 교회까지 오셔서 16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혹시나 힘들었을 때 혹시나 조금 뭔가 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좀 목사님만의 간증 한번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극동방송 가족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힘내시라고 우리 목사님 혹시 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1: 제가
0: 얘기해 주시죠.
1: 택배 기사도 했고 아파트 경비도 좀 했고 건설 현장에 노가다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 전에 가장 중요한 간증 하나는

0: 예.
1: 성탄 연합예배를 앞두고 그 플랜카드를 달려고 한 4, 5m 되는 예배당 꼭대기 올라가서 장병들이 사다리 양쪽에 잡고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고 이제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사다리가 날가가지고 핀이 빠져서 그냥 밑으로 떨어졌어요. 추락해가지고 이빨이 막 부러지고 갈비 아이고.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이제 대형 사건이 생겼는데
0: 예, 예.
1: 일산 백병원에 이제 애무란스로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어이없이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0: 예,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집사입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임플란트 9개를 이제 최근에 2개까지 다 완성해서 다 공사가 끝났는데 임플란트를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알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음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돈들은 그리고 꼭 필요한 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아멘.
1: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지금 한 4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생활이나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체험해라.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인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성품과 악한 습관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기도하고 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자기가 깨뜨려지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통사정하고 울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 애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것처럼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 모든 장벽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야, 목사님의 또 메시지와 함께 우리 판문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봉진 목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오늘 개인적인 혹시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실까요?
1: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 아내가 최근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나이가 많이 꽤 됐는데 큰딸이 결혼하고 한 8년 만에 이제 손자를 낳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대성동 마을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지금 한 3, 4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함께 동역자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임진각에서 한 9km 정도 들어가면 북한 JSA 그 공동경비구역을 통과해서 DMZ 안에 그러니까 강화부터 강원도 고성 사이에 2km 남방한계성 DMZ

0: 선교사들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우리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고요. 예정 피디님 오늘 네. 마무리해 주시죠.
2: 네, 오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더 높다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오늘 판문점 교회 정말 북한 땅에 보이는 그곳 오늘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있고요. 오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운전을 하다가 길을 놓쳐버렸을 때, 아차 싶을 때 우리는 유턴 표지판을 찾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얼마 안 갈 바로 유턴 구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낯선 길에서 가도 유턴 구간 찾기가 어려울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길 한번 놓치면요 한참을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시간도 기름도요. 길을 놓쳤는데 바로 앞에서 다시 유턴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돌아오라는 말이 100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이 유턴 구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멀리 또 한참을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턴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으로 2026년 6월 22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유턴의 기회, 또 회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깨끗해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용기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이 가는 것도 좋은데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려요. 문자 샵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 함께 할게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예배를 드린 후 히즈윌의 찬양이었고요. 우리 9003번님, 2042-9507, 박은님 권사님, 노기근 집사님, 1302, 부천에서 6472번님, 4641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우리 0235번님 등교길에 졸려하는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또 기숙사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을 고3 아들, 중학교 3학년 딸을 생각하니 각자 다들 잘 해주고 있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잘해낸다고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 대선배님들 앞에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그냥 믿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겠죠. 저희 아들도 잘해내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0235번님, 막내 아들 등교길, 또 운전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가 아이들에게, 또 그 특별히 졸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잘 전해질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5226번님, 일주일 내내 아프셨대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지난 주일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전부터, 자기 전부터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제가 지지난주 섬기는 교회 말씀이 만나를 매일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홍해를 건너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픔 중에서도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또 생각하시고 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신 우리 526번님,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기쁨,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남종 집사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백인자 권사님 반가운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셨는데, 송남종 집사님은 제가 지난 주말 결혼식장에서 또 뵙고 인사를 직접 드렸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또 익명의 성도님은요, 어제

그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잠언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 듣고 어제 하루 동안 묵상을 해보셨대요. 남편의 외도로 서류상은 이혼인데도 그 사람이 집을 나가지 않아서 또 애들도 있고 해서 그냥 함께 살고 있는데 목소리도 듣기 싫고 하는 행동도 미운데 그저 소처럼 여겨졌습니다. 더러워서 구유를 깨끗하게 해야 살 것 같은데 놔두면 얻을 것이 있기도 하네요. 그러나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라는 찬양에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나눠주셨는데 덤덤하게 적어주신 내용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아가시려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 진심으로 응원하고 선물로 적극적인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계신 그 자리에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죠.

네, 화요일 아침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들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고 찬양 나눴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멋진 화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루디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문들을 다 막으셨지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 그때는 여름이었고 북에게해 여름에는 이제 멜탄이라고 하는 북풍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하게 부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바람에 의지하여 직행을 했다. 유도 유디드로메스,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유디드로메스, 그래서 직행하여서 하나님이 바람을 밀어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사모드락의 섬에 도착했고 또 바로 하루 만에 네아폴리, 지금은 그리스의 카발라에 도착하게 돼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지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예요. 로마 군인들도 많아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회당에 있으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도 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강가로 갑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요.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루디아는 누굽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본래 두아디라 사람인데 그는 빌립보에 와서 자색 옷감을 로마의 부유층들에게 판매하는 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강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강가에 나왔더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강가인가? 회당이 없으면 왜 강가로 가는가? 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모였는가? 강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유대인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 이방인의 땅에 본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부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내가 부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고정된 머물러 있는 물에다가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강가라든지 냇가라든지 샘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라든지 이런 고여있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결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다. 유대인들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쓴 1세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유대인 남녀 중 원하는 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그들의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바닷가 혹은 물가에 기도처를 세울 수 있도록 칙령을, 로마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바닷가나 냇가나 이런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기도처, 프로슈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프로슈케. 프로슈케. 회당이 없으니까 프로슈케에서 안식일날 모임을 갖는 것을 허한다. 이런 칙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치 안 보고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이 허락이 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입구에서부터 안내하시는 분 혹시 만나셨어요? 예. 근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을 딱 잡는 거예요. 손 씻고 들어가셔요.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손 씻으시겠어요? 안 씻으시겠어요? 그 정도는 씻읍시다. 자, 이제 본당으로 내려오셨어요. 본당에 또 안내위원들이 있죠? 본당의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잡는 거예요. 이제는 뭘 씻으라 그럴까요? 발 씻으세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양말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발을 담궈야 돼요. 수건으로 닦아야 돼요. 다시 양말을 신으셔야 돼요. 다시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나오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온라인 수가 엄청 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귀찮은 일이에요. 아, 손이 어떻게 씻는다고 쳐도, 아, 발까지 씻으라고? 아, 그것은 여간 힘들고 번거롭고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아, 이거 참 귀찮은 일이야. 라고 여겼다면 여기 못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 그래. 그것이 설령 좀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안식을 지켜야지. 우리로 말하자면 주의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거기는 빌립보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회당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회당도 없고 그럼 안식일이 됐을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회당도 없는데 회당도 없는데 그리고 여긴 로마 땅인데 로마 사람들을 자극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을 때는 최악으로 가는 경우에 돌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할수 있는 적대감의 최고의 표현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회당도 없고 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굳이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가면서까지 내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온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48시간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보통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해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48시간 비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죠. 그러니 안식일이 됐을 때 아,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오늘은 좀 안식일이지만 어차피 회당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 몸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내가 좀 안식해도 좀 주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못 만납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 그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원래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유럽에까지 와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 그래요. 사도 바울 혼자 머물라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신라도 누가도 그 일행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이 커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는가. 안식일도 마찬가지. 굳이 회당도 없는데 아, 그 강가에까지 가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강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가에 이 루디아와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소수의 여인들만 강가에 있었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빌립보 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 강가에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안식일, 그 쉬는 날에 분명히 그 강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 낚시하시는 분들 있지 않았을까요? 산책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좌판을 열고 물건을 파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한강에서도 라면을 파는데 연인들의 산책하는 모습,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 얼마나 그 강가가 생기가 돌고 활발한데 한쪽 구석에 몇몇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과 발을 막 씻어. 그리고는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지키죠? 신명기 6장 쉐마를 암송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신명기 6장 쉐마를 암송하도록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쉐마를 암송해요. 그 다음에 시편 92편을 찬송합니다. 찬송을 막 여인들이 불러요. 그리고는 율법 토라죠. 토라를 낭독합니다. 그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여러분 그 강가에 연인들이 놀러 왔다가 혹은 반려견하고 산책하러 왔다가 한쪽에 모인 여성분들이 막 기도하고 못 알아듣겠는 시편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유별나다.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꼭 저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참 유별나다. 어찌 꼭 저렇게 티를 낼까? 좀 불편한 시선들, 약간은 좀 째려보는 시선들, 그런 시선들이 여인들에게 향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시선들을 굳이 받아가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회당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쉐마를 낭독하고 신명기 시편 92편을 막 찬송하면 아, 이분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길 텐데 혹 이분들 중에 또 내 자색 원단을 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가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나하고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들이 들면서 안식일을 차라리 지키지 않고 그냥 좀 로마의 부유층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어떤 귀족 부인들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원단을 좀 보여주면서 독점 납품 계약을 따내는 이 일이 나의 사업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두아디라 시리에서 이번에 새로운 원단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창고에 들이고 그 물품을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더 보내는 벅찬 일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루디아의 마음속에도 있을 법도 한데 루디아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유층을 만나는 일도 고객을 만나는 일도 창고에 타서 물건을 확인하는 일도 다 뒤로하고 안식일 규례를 맞아 강가에 와서 여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수고로운 일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거기 딱 왔더니 거기에 웬 남성분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벗겨지셨던 사도 바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어차피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니까

0: 이번 아니면 다음 주 만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이제 며칠 뒤에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여종이 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정신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정신으로.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여종으로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이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번거롭다고 부담스럽다고 나는 낯가린다고 나는 두렵다고 이날 강가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루디아가 변했기에 그의 가정이 변했고 로마가 변했고 유럽이 변했고 미국이 변했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만일에 이날 바울과 루디아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 나 오늘 피곤한데 아 나 오늘 바쁜데 그래서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새 말로 막 바꾸면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기왕 습관이면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어디가 어때서요? 똑같은 형식이면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는 것이 어디가 어때서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습관,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내가 강가에 가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내가 형식적이지만 해야겠다라고 나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그곳에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무겁지만 때로는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빌립보가 아무리 낯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사업상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대륙을 바꾸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과연 나의 의지였을까요? 아, 나 힘들지만 가야지. 아, 나 피곤하지만 가야지. 아, 나 바쁘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습관적으로라도 가야지. 그게 여러분의 의지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요. 그곳에는 루디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루디아밖에 없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1: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0: 시에 입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1: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0: 그날 강가에 모인 여성분들이 몇 분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은 아니에요. 여인들, 여자들.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어떻게 마음이 열렸다 그래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열정적이어서? 바울이 수사가 뛰어나서? 논리가 정연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 이사야 50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내 귀가 열린 게 내가 똑똑해서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귀가 열린 것도

부하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지금 이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청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하셔요, 주님이?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다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야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이것도 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딱 열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말로 따르고 싶다라고 번역한 프로스에코라고 하는 이 말은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경청이 되는 거예요. 경청. 그 말에, 그 메시지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설교 말씀이 내가 완전히 거기에 내가 온 마음과 뜻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이 와닿고 너무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향한 말씀처럼 느껴지고,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였어요. 한 부교역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좀 다소 늦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각을 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정시가 되면 본당 문을 닫아버리십시다.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도록. 네. 와,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저희 교회 올해가 22주년인데 22년 동안 한 번도 본당 문을 닫고 우리 성도님들 늦게 오셨다고 뭐 면박을 주거나 무안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제안을 했던 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제가 왜 그랬냐면 오래전에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희선아, 너희 교회 예배 시간 몇 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열린 배들교회 예배 시간 언제예요? 1부는 주일 오전 9시, 2부는 주일 오전 11시.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한참 없으세요. 뭔가를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아버지? 왜요? 9시하고 11시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성도들은 9시 예배 드리지 않아. 성도들은 11시 예배 드리지도 않아.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뜨잖아? 그때부터 성도들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셔. 성도들이 그 전날,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야지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성도의 예배를 받고 계신단다.
아홉 시.

0: 예배가 된다고?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 그 성도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도 예배란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데 9시가 예배라고? 11시가 예배라고?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단다. 제가 그런 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날 강가에 나올 때 바울을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은혜 받아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설령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늘 교회 가던 거니까 그래서 나왔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날 그 강가에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루디아의 전체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습관 같아 보여도 때로는 형식적인 것 같아도 주일날 아침에 귀찮은 몸을 이끌고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찡찡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나오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용돈을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안 나오면 안 지키면 찝찝하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렇더라도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억지로 몸을 끌고 지각티스 강으로 나왔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 나 오늘 바쁜데 하는 마음으로 억지스럽게 강가에 나온 루디아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100%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좀 와닿는다 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귀를 여셔서 이 메시지가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는 공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훗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두아디라에 살다가 돈 좀 벌겠다고 빌립보에 온 내가 누구라고? 이방 여인인 나를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게 하시고 네아폴리까지 오는 길 유디드로메오 바람을 일으켜서 직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안식일을 맞아 지각틱스 강까지 사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루디아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나 생각하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애정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시선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기도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시고요. 아 나 찬양하고 싶다 그럼 찬양하시고요. 아 나 극동방송 설교 듣고 싶다 그럼 설교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 오늘 점심 먹고 아 볼링 치려고 했는데 목장 모임 가야겠다 그러시면 그럼 목장 모임 가시면 되죠. 예.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예. 할렐루야. 그거 목자 목녀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시면 봉사도 하고 싶고요. 마음을 여시면 헌신도 하고 싶고요. 마음을 여시면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9에 천 9번.